0: 목사님, 악성.
1: 악성 하면은 바이러스 아닌가요?
0: 악성 바이러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베토벤은 모든 작곡가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은 작곡가입니다. 그런 작곡가에게 우리가 바이러스 베토벤이다라고 붙이진 않았을 테고요.
2: 뭐,
0: 악성,
2: 네.
0: 음악의 신이다. 음악의 성인이다.
2: 이야,
0: 이런
2: 그런
0: 뜻을
2: 뜻이군요.
0: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헷갈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 네.
0: 악성이라고 그러면 베토벤 너무 특이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께 들려드려봅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만약에 절망 모드로 이 곡을 썼다면 어떤 선율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는데 베이스 선율을 한번 들어만 볼게요. 피아노로 들어만 보겠습니다.

0: 여기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같은 음이 매우 많다입니다.
1: 네.
0: 그러면 그 같은 음에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이런 느낌이 있다가 올라가다가 계속 똑같은 데 머물러 있다가 올라가다가 베토벤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할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해내고야 말 테다. 그렇지만 나는 할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해내겠습니다. 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토벤의 곡을 부르실 때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물론 기쁨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베토벤이 가진 마지막 단계의 감정이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테너, 베이스, 알토에 있는 같은 음들에 집중해서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랑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다. 목사님이 불러주시는 그 파트가 희망편이다. 그리고 저는
1: 네.
0: 가능하다면 제가 알토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 오,
0: 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한번 같이 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절망과 베토벤의 희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방송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 네. 사실,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데, 왜 찬송가 밑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말씀이 적혀 있나, 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서 봤는데,
0: 네.
1: 이 말씀이 욥기에 대해서 적혀 있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욥기 38장 7절 말씀.
0: 네.
1: 근데 제가 이 38장에 대한 배경을 한번 알아봤어요.
0: 네.
1: 욥이 한참 고통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
0: 네.
1: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했을 때
0: 네.
1: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 때문이야 라고 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0: 네.
1: 너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이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누가 이 황폐한 땅에 길을 내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욥에게.
0: 네.
1: 그러면서 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38장에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근데 오히려 그걸 쭉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폭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0: 네.
1: 너무 험난한 험지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0: 그렇죠.
1: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건 경배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해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구나.
0: 아멘.
1: 어쩌면 기뻐하며 경배하세는 기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기쁘지 않음에도,
0: 네.
1: 고통 중에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저의 그 묵상까지 전해드리면서,
0: 너무 좋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욥기의 자세에

0: 정말 감동이 옵니다. 아, 욥은 불평마저도 하나님께 쏟아냈구나.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라고
1: 아멘.
0: 생각을 하면서, 네,
1: 네.
0: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1: 오늘 그렇다면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시 한번 들을 텐데, 이번에는 가사가 아니라 이 은율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게끔 영어 찬송가로 함께 듣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오감 찬송가 주제 찬송가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예, 새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 13장의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네, 희망의 이 한 줄기 빛을 붙잡고 네. 이 찬양과 또 수많은 명곡을 작사 작곡했던 이 베토벤의 심정을 오늘 좀 깊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4둘둘 4번님께서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 알게 되니까 평소에 알던 음악이 더 의미 있게 들린다. 둘째 아이 오늘 방학식인데 등교시키면서 들으셨다고. 네, 즐거운 방송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1166번님 문자는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베토벤도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출근했는데 방송에 빠져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오늘 정말 마력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네? 네, 정말 천사가 함께하는 네, 그런 네. 방송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랬는데 우리 오세노시 분들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씩 좀 네, 소감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만개하셨던 우리 송은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2: 매번 이렇게 웃고만 가도 되나 싶은데 또 베토벤이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무거울 수 있는 상황의 얘기들인데 또 목사님 덕분에 또 즐거웠던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오늘 정말 큰 역할을 또 수행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1: 네, 방송 전에 이 가발을 착용하면서 방송을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원래 저희가 헤드셋을 쓰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네. 이게 그 가발 볼륨이 죽는다고 이거를 벗고 이어폰으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0: 아, 맞아요.
1: 정말 이 하나님 섭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베토벤과 같이 잘 평소보다 잘 안 들리는 소리가 잘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니터가 잘 거의 안 되다 보니까
0: 어머.
1: 네 그래서 들리긴 들리거든요. 예. 아 베토벤이
3: 이런 기분.
1: 이렇게 점점 귀가 멀어갔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 한마디 한마디를 쓰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겠는가.
3: 그러게요.
1: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사장님의 이 하나의 조치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네. 해주신 예. 지사장님.

0: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네. 정말 은혜롭습니다.
2: 네. 남현영 씨 사장님께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리고요.
0: 전혀 안 들려요.
2: 어떻게 참으셨대요. 네. 네, 다음부터는 잘 들리는 헤드셋으로 제가 꼭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우리 교수님. 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의 이 노고가 네. 담긴 가발과 또 그렇죠. 숱한 순간들에 네. 참 네,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1: 맞아요.
2: 한데.
1: 너무나 감동입니다.
2: 어떠셨나요?
1: 제가 초반에 탈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찬양의 결핍은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먹어도 괜찮네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2: 맞아요.
1: 네,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감 멤버들의 성격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은 PD님은 숨겨진 보석입니다.
2: 어머.
1: 발굴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결이 너무너무 풍부한 예. 그런 숨겨진 보석이고요. 그리고 우리 송은 선생님은요. 처음 보는 음악인 캐릭터예요. 오.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이렇게 강박이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너무너무 충만해집니다.
2: 네.
1: 그래서 정말 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은요. 그냥 뭐 두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친근하세요. 저는 말씀에서부터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걸 기대하고 왔더니 오늘은 또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여러분과 놀랐어요. 동시에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극동가족 여러분의 탈수 증상을 우리 옷앤워십이 채워드리는 그런 군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네, 앞으로도 촉촉한 그런 찬양들로
1: 네.
2: 우리 메마른 10년 가운데 단비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코너 될 수 있도록 열심히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감 찬송가 우리 옷앤워십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멘. 마커스 워십의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있던 베토벤도, 재산과 자식, 친구, 그 모든 것을 잃고 절규했던 욥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하루 주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영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확실히 생명을 얻고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수준에 있어서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서 지, 정, 의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서, 이것은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 영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를 가지고 혼적 영역의 지, 정, 의.

자기를 통제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야. 혼의 영역으로 사는 것은 문명에 맡겨서 사는 거야. 근데 영으로 사는 것은 이 문명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서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문명이 문화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곧 순리를 따라서 삽니다. 이 순리를 나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서 세인에 당해서 그것에 묶여서 사는 거죠. 여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죠. 이 땅의 삶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곳으로 결말 지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병들고 파산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건 이 축복이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영생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서 영생에 대한 심벌,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강건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관계가 화목되게 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믿음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서 질병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가며 망가진 것을 수선해가며 갈 수 있는 권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약한 자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고 밤낮 설교를 듣지만 왜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 때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교리로 알고 있고 성경 공부적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알고 있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멸망당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을 사인과 심벌로 사인은 부활을 이룰 것이다 그럼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심벌은 부활에 대한 능력에 동참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에 참하는 것은 강력한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음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부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죄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맞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사망아 저주야 음부의 권세야 너희의 능력이 어딨느냐 일부

율법의 권세가 어땠느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샘솟듯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이제 죄를 극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의로운 자가 받는 그 상을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맞아요. 구약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 말해요? 성전 비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 심벌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풀어줘요. 너는 내게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세상에 문명된 것은 없어. 없는데 있어. 무엇이 있느냐? 너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무슨 얘기예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내게 금과 은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구약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질지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믿는 거예요. 열어주옵소서가 아니라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속자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명령해서 기도하고 곧 선포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세요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옳은 기도죠. 그런데 더 풍성한 기도, 여러분들의 마땅한 영적 권리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추춤거리고 여전히 그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권리를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지지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룰 것이라고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추춤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은 피로 이루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역사적 근거에 의하면 족장 시대와 그 시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절정이 무엇이냐? 그런 역사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 약속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진 사람으로서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조종하며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피의 공로가 뭐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야 돼.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었죠. 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 인생에는 항상 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짐이 심하고 바람과 창수가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만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금 현실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그런 면에서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관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관점을 이 성경 들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컨 원치 않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약속은 내가 원컨 원치 않고 간에 역사 가운데서 증명되어진 것이야. 그러나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해석을 해준다 할지라도 뭐 그렇겠냐고 안 믿어.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생각 가운데서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염려, 근심, 두려움, 질병 가운데 있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 묻는 거죠.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고 나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잡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실제가 되어서 눈으로 목격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영적 전투가 어디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지죠. 잡념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채워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 권세를 007 가방에 넣어놓고, 그007 가방을 가지고 다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빼꼼히 열어보고 봤다가 나갈 때는 근심염려 걱정 가운데 그 가방을 닫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많은 축복을 가방 속에 묻어놓고 들고만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사용을 못하는가?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권세가 있어. 바람이 불고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과 같은 질병의 권세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석구석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사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바람이 불고 근심, 염려, 걱정으로 말미암아 오면서 배우는 삶의 문제들을 증명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우겨 싸매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싸매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모양만이 지능력은 없다 이 말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우겨 싸맸는데 여전히 나는 해방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땐 우겨 싸매임을 당했어요. 질병 가운데 싸매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볼 때 내가 이 질병에 쌓인 이유가 무엇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안 돼?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 혼자 된 거지. 종교인이 된 거지.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의 위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든 교리에 착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실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긴 믿어. 믿는데 교리로만 믿는 종교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감화, 감동, 내적, 교통하는 은혜가 되어질 때에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 드릴 때 그때부터 권세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그것은 권세가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긴 자로서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근심, 염려, 사망 권세, 질병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교리로 들으면 안 돼. 실제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라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담이 아니오 영적 전투다 라고 말했잖아. 우리의 싸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전투 자체가 벌어지질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생긴 영적 세계가 없기 때문에 싸울 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싸우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경험하고 사세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싸우는구나. 내가 게을러지고자 할 때, 나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아가, 그렇게 있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있지 말고 이웃에 가서 전도해. 그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 들려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와서 어느새 어둠을 물리친 것 같이 빛이 많은 순간에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말씀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그 질병의 권세는 일할 힘을 잃어버린다. 믿습니까? 예. 질병을 이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정의에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우는 사람이 되면 싸워서 이기고자 할 때 우리는 100% 이긴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말씀하셨으니 대적만 하면 물러난대. 문제는 내가 대적을 안 한 거야. 왜 대적을 안 한 거야? 내 신분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방에 넣어놓고 비밀로 만들어버리고 교리로만 믿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지.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사업을 하니? 그러면 답할 말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자식 가져줘야 되고요. 내 노년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깨 좀 힘도 줘야 되고요. 이건 예수 안 믿는 혼적 세계의 삶을 사는 혼과 육의 삶을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긴 권세가 없어요. 그만큼일 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못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또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거룩한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니? 네. 바보가 어떤 바보냐?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너는 그 중에 7, 8억을 쓸 수 있겠냐? 그러면 네. 7, 8억 뿐이겠습니까? 10억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확증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모든 것에 열애 없이 감사함과 기쁨과 기도로 말미암아 정복해 나가는데 영적 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못마땅함과 염려와 시시비비 가르고 따지는 것 문명의 차원에서 보면 이역자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인류 위해서 하나님의 아세요. 네가 가진 꿈이 진정 그러냐. 왜? 왜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시시비비, 못마땅 이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신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제가 경험을 하죠. 열 가지 질병이 있으면 그 열 가지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너도 병든 것을 알아보고 성도들의 아픔을 경험해보고 너도 그것을 해결해가는 그 원칙을 따라서 가봐야 그게 어떤 것인지를 너도 체험할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말보다 더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배려하는 것, 섬기는 것, 존중하는 것, 내가 자존심 상할 때 참는 것, 견디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바라는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망언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은혜의 소리인지 질병이 왔어요. 교통하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 따라서 살아. 100% 그렇게 말해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어떤 사본에는 금식까지 포함을 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0: 자기 발련 되지 않는다 했으니 말씀 따라서 산다.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것,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바람 불고 창수가 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가방을 잠궈 놓지 말고 꺼내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기도생활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몫이 될수 있도록 실제화하실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뒤돌아보면 참 억울했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 속 요셉도 그랬는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계속 꼬여가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훗날 형들과 다시 만난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그 모든 시간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자리, 원하지 않았던 환경, 또 억울하게 느껴지는 만남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보내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박희봉의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8절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요, 요셉을 팔아넘겨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처음에 형들이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또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선택이나 실수로 설명하지 않고 그 모든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한 사람과의 만남이나 헤어짐으로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을 걷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덕분이야,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러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바라보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사람은 하나의 통로였을 뿐 나를 이곳까지 보내시고 오늘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직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요셉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24번님이 직장 내 인사 이동으로 원하지 않았던 부서에 오게 돼서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결정만 바라보며 사람을 원망하고 속상해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이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또 잘 감당하겠다고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인사 이동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잖아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사람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날을 또 기대해봅니다. 3378번님도요. 남편의 직장 때문에 가족 모두 낯선 지역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적응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좋은 교회

만나서 믿음의 가족들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처음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 믿음의 가족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잘 적응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네요. 아, 6989번님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또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힘찬 라디오 함께하며 오늘도 감사하다고 2364번님 주셨어요. 오늘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아, 광명시에서 듣고 있대요. 3775번님. 오늘이라는 일상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820번님. 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팀장이 됐어요. 아, 이번 주부터 이 팀장 역할을 갑자기 수행하게 되신 것 같아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일인 거죠. 예,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리더가 됐다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또 세워주신 분, 그곳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오늘도 또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 행복한 시간에 항상 고맙다고 6866번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신 신청곡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 시원한 찬양들, 은혜 가득한 시간들로 함께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람만 바라보면 원망이 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명이 보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드신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0: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배 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아침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왔고 그렇다고 점심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죠. 분주했던 아침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져가고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시간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온 것들과 아직 오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어디쯤 서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끝난 줄 알았던 고민이 다시 찾아오고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루의 어떤 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은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극동방송 전지사가요. 예. 이 11시, 이 시간대에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 11시는 아침을 먹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네, 근데 점심을 기다리는 시간,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육의 양식을 기다리는 시간에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네, 기도로 나가는 것이 11시가 너무 중요하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말씀 11 11장에 보면 젓가락장이에요.
0: 네.
1: 11장에 레위기 11장은 이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이 영적 의미가 아주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1시는, 네, 우리 성도들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네, 젓가락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의 말씀과 은혜의 세계를 먹는 시간이다.
0: 네.
1: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네, 이제 정신이 다가오는데 영적인 말씀을 먼저 먹고 영적인 세계를 먼저 체험하고 나가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0: 네, 너무 귀한 깨달음을 또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시간대든지 또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심으로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소서.
0: 아멘.
1: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포적과 근세가 따르는 주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역사만이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러 가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파멸당하는 성도가 한 사람 돕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

0: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다윗의 노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0: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내 진정 사모하는 메들리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65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반석교회 성도입니다. 박현미, 송빈희 권사님, 두 분께서 실기수술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시고 또 다른 한쪽을 수술을 하셨는데요. 빠른 회복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1: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권사님 두 분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0: 주여.
1: 우리 귀한 박 권사님, 송 권사님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 수술대에 임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먼저 마음이 주님의 능력의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말씀하였사오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이번 수술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여 주시옵시며, 의사의 손길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손이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온전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의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652번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0974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 항암 3차를 진행하시는데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고 항암 치료받고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목사님.
1: 항암이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 3차 진행 받으셨는데, 또 먼저 마음이 강건하여서 주님 안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망의 주님으로 일어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 친정 아버지를 특별히 기억하소서.

0: 하셔서 23일부터 25일까지 항암 3차 하나님 아버지 진료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특별한 은혜를 기한 친정의 아버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번 3차 수술 하나님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모든 암들이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면역 기능이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육체 약함은 강건케 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신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정 아버지가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번 하나님 아버지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영생의 소망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사오니 오늘 주님이 귀한 가정에 구원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가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듭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0973번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 항암의 시간 너무 힘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승리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신랑이 걱정 근심 또 돈 문제 슬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덜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0: 예, 오늘 특별히 남편이 여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만나는 그런 복의 가정이 되십시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9507님의 가정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하나님 장애되어지고 막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신랑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물질에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 모든 삶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귀한 가정에 달할 수 있도록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 주의 복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물질의 모든 문제가 메어있는 문제가 막혀있는 문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는 연애를 귀한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의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셔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가 따라오게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릉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뿐만 아니라 귀한 하나님 아버지 9507님을 기억하여 주소서 마태시라는 것을 덜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가 네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의 영답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있어서 물질의 하나님 아버지 메마름이 없도록 물질을 열어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열매에 만배의 복을 허락하시는 주의 복이 따르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같다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선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늘 잊지 않고 기도 제목

0: 보내주셔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9507번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12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 되니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와 혼동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더욱 이럴 때 대화와 기도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아들이나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1: 예,
0: 목사님.
1: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0: 네.
1: 이런 혼돈의 시간이 정리되는 시간이거든요. 믿음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이제
0: 네.
1: 혼돈이 바르게 이제 정확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
0: 네.
1: 혼돈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0: 네.
1: 1287님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모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청소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와 하나님 신앙가의 혼돈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의 복이 귀한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0: 주여.
1: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니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귀한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의 지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의 감정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의 의지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셔서
0: 주님.
1: 혼이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세계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에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에게 지향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관한다시는 주의 손길에 붙들리는 자녀 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0: 아멘.
1: 존귀한 한 다니엘 같은 뜻을 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주여.
1: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복음으로 다시 목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귀한 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큰 바위 그늘 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더 깊이 만나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고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287번님, 아드님을 위한 혹은 또 자녀니 어자 딸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도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저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고 뭔가 그런 갈급함이 있고, 분명 그 수련회 때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 적절히 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자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23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짧지만 간결하지만 또 강렬한 기도를.
1: 강렬한 기도, 마음에 정말 중심
0: 네.
1: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재와 저주 아래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0: 교회를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삼위 삼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가 건축을 놓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오늘 주님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와 하나님 말씀의 훈련에 은혜의 장으로 세우기 하여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주님 선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건축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울산 땅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상황과 환경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와 능력이 날마다 다르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233번님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늘 중보하시는데 저희도 그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0: 아멘. 늘 우리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길 그렇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52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반석교회 박욱자 권사입니다. 김영우 권사님께서 폐기종이라는 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데요.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김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폐계종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귀한 권사님을 사로잡아 주소서. 이전보다 회복해 하시는 강한 치유하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예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싸우니,
0: 아멘.
1: 오늘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귀한 권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폐의 기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권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폐기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그의 권선의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0: 주여.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완전한 치유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더북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몸이 될수 있도록 영과 홈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시는 완전한 치유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0: 주님.
1: 더 이상 질병으로 인생에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강선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0: 주여.
1: 시간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폐의 기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치료 받으라. 예수님의 치료 받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0: 주여.
1: 회복될지어다.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65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폐기종이라는 병이 폐포벽이 파괴가 돼서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탄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 참. 다알순 없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김영호 권사님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두고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699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김요셉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미국 국제 기도연맹 이사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까지 3일을 집회 위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

0: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제기독연맹이사회에 참석자 하나님 출구한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하나님 3일 집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게 하시는 은혜가 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영혼을 살리게 하는 말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다신 주의 말씀을 듣는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인도함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3일 집회 가운데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주하심과 다스리심이 넘쳐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997님, 중요한 순간에 또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목사님과 또 그 예배 집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또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0: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23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연이어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정부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한국교회의 긴급한 구호 손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회 장애인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와 구교 캠프를 잇따라 개최하며 장애인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 깊게 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방전도에 나섰던 교회 성도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맞아 전도 활동을 늘리는 교계에 주의가 필요한 현실을 점검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설교와 행정 등 목회 현장에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면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교계 내 논쟁과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 10명 중 4명이 스스로 영적 번아웃 상태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발표돼 해외 한인 목회 환경의 내면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연이어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정부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울 종로 한교총 사무실에서 한 총리를 만나 세제 개편에 따른 해외 선교 과세 우려와 종교사학 자율성 보장, 북한 억류 군민 6명의 송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승렬 NCCK 총무는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인공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소외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어려움 극복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며 정부와 교계 간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한국교회의 긴급한 구호 손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신석교회는 지난 18일 폭우로 교회와 사택이 가슴까지 침수되고 쓰러진 종탑이 본당 지붕을 덮치는 피해를 입어 주일 예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재수 담임 목사와 교인 15명은 봉사자들과 함께 토사를 치우며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 남성 침례교회 역시 이달 초 집중호우로 35년 된 예배당 천장이 붕괴해 식당을 임시 처소로 삼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보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성도들이 낙심한 상태라며 예배당의 조속한 복구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회 장애인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와 구교 캠프를 잇따라 개최하며 장애인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 깊게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소망교회 소망부는 지난 19일 경기도 광명수양관에서 워터슬라이드 물놀이와 세족식을 결합한 수련회를 진행해 장애인 청년들이 안전요원과 집회 무대 주인공으로 나서는 교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도림교회 소망부 역시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맞춤형 체험활동과 친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도 간의 신뢰를 다졌으며 한성교회 성도 10명은 지난 6일부터 5일간 독일 쿡스 앞안에서 열린 장애인 캠프에 참석해 발달장애 성도의 클라리넷

0: 연주와 미용 봉사 등 탤런트를 나눴습니다. 현장 지도 교역자들과 해외 선교지는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 쌓은 장애인 성도들의 친밀감이 신앙 자립과 정서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방전도에 나섰던 교회 성도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맞아 전도 활동을 늘리는 교기에 주의가 필요한 현실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도권 A교회 성도는 지난 5월 거리 전도 중 보호자 동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취학 아동 2명을 200m 떨어진 행사 공원으로 이동시켰다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정식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목회자는 유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순수한 의도로 어린이 전도를 진행하는 전국 모든 교회가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아동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319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에 달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전문가들은 달라진 사회적 안전 기준에 교회가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노방전도 전 과정에서의 이동과 음식 제공, 초상권 동의 등 교회 학교 행정 전반의 세심한 지침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계에서 어린이 전도의 안전과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전도 방식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인공지능, AI 기술을 설교와 행정 등 목회 현장에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면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교계 내 논쟁과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나그룹이 목회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아이디어 발굴에 AI를 활용했다고 답했으며 설교 작성, 편집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2024년 12%에서 24%로 2배 증가했습니다. 국내 목회자 500명 대상 조사에서도 사용 경험자의 81%가 설교와 강의 자료 획득에 AI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미 교계 응답자의 71%는 AI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학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은 AI가 행정과 자료 연구의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성도와의 인격적 교감과 선포라는 설교의 본질은 인간 목회자의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 10명 중 4명이 스스로 영적 번아웃 상태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발표돼 해외 한인 목회 환경에 내면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영적으로 소진된 상태라고 자신을 진단했으며 소진 비율은 정기적 안식 시간이 없거나 재정이 어려울수록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시무교회 재정 안정 비율은 39%, 기본 사례비 지급률은 91%로 기본 처우 구조는 갖춰졌지만 목회자 은퇴 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응답이 56%, 교회의 은퇴 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42%에 달해 노후 대책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장로교 PCA 소속 한인교회 담임 목사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목회자의 내면적 소진과 복지 공백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32도, 미세먼지는 좋음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65%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2: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2: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3: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럼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쉬운 거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헛되게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믿거나 다 믿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0: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동네마다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이 최근에 발명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이니까 이 약을 사용하면 당신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좋은 약이면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얼마냐고 값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짜예요. 농부는 약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가지고 약을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선교사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이면 무척 비싸야 될 텐데 공짜라고? 이야, 이게 싼 게 비지떡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선교사는 농부가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창문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 땅에 버려버린 농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오거나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걸로 즐겨보시나요? 휴대폰이나 TV, 또 컴퓨터 모니터나 요즘은 이동식 모니터도 참 많고요. 다양하죠. 북한에도 기술력이 생기고 밀수가 성행해서 중국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볼 때 태블릿 PC처럼 생긴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오래된 낡은 기기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단속을 피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를 보는데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취가 기기 안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낡은 예전 기기를 이용한다고 하죠. 그 중에 유행이 한창 지난 노트텔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전자사전 사용한 적 있으시죠? 전자사전처럼 생긴 기계인데 S나 USB를 넣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손바닥만한 이 기계를 영상만 볼 수 있는 기계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런 모습은 북한의 단속이 강해질수록 북한 청년들의 열망도 덩달아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복음에 대한 목마름도 이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북녘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향한 열망과 소망이 전해지고 진리의 참 자유가 임하길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북녘 땅에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발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우리 2261님도 서천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8845님도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신 지역까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 인사로 여러분의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또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들어와주고 계신데, 양평에서 출석합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북한 주민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산 통해서도 와주셨어요. 복음의 불모지 북한에 복음, 극동방송이 울려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아, 감사해요. 이게 저희가 추석 인사를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로 나누는데, 혹시나 이제 문자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문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추석 인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으로, 또 가능하신 분들은 입술로 아멘이라고 함께 선포해 주세요. 이 땅의 북녘을 위해, 또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겠어요. 0541님, 저랑 그리고 극동방송이랑 청취자분들이랑 약속하신 거예요. 가끔 또 찾아와 주셔서 어떤 기도

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새싹 회원도 오셨어요. 신갈입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이동하기 전에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위해 또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저 오늘도 목숨 걸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정말 속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라도 함께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참 더워요 하시면서 6714님 참여해 주셨는데 인천은 지금 덥나 봐요. 전 지금 에어컨에 있어서 그런지 바깥 날씨 체감이 잘안 돼요.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도 출석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출석 인사 선물을 하나 6714님께 보내드릴게요. 당진에서도 와주셨어요. 5342님, 복음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송파에서 출첵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빛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으시죠.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이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트까지 또 예쁘게 물결과 함께 두개 남겨주셨어요. 복음의 빛이 남과 북 한반도 땅에 가득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 땅에서 예배할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를 채워가고 있죠. 출석 인사 중에서도 계속 선물을 드리는데, 또 오늘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러 가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신 우리 남양주 주민분.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며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들려요. 우리 함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928님이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마다 만나보고 있는 OFP데이 함께 할 때마다 만나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통일을 소망하며 알아가는 시간,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리컬러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게요.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 퀴즈로 남과 북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제가 이번 주에 냈던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조금 낮은 난이도를 가져왔어요. OA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나 북한에 대한 소식에 조금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번에 맞추시지 않을까. 시작하면서 우리 북한 청년들이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이 또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간혹 보기도 하는 나만의 드라마나 영화를 노트텔이라는 10년 전쯤의 기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태블릿 PC처럼 생긴 요즘의 기기도 있고요. 몰래 밀수해서 드리는 노트북도 있는데 중국에서 밀수한 이 휴대폰으로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상식 하나는 북한에서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까요? 북한에서 이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 퀴즈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뉴스도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폴더블 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가지고 자체 생산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상식도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북한에서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 우물정 2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출석 인사합니다. 북녘당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한 줄 남겨주시면서 2583님도 와주셨는데 광명시에서 또 오신 3375님도 오늘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도 오늘의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함께 해주세요. 참 정겨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9993님 아마 좀 검색해보신 것 같아요. 검색하면 사실 바로 나오죠. 휴대폰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불리는 물건일지 휴대폰 폰 자체가 외래어잖아요. 폰 그래서 북한에서는 거의 이거를 순화해서 쓰고 있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기다려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휴대전화,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가 문제인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볼게요. 북한에서도 복음이 가득할 그날이 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휴대전화라고 600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도 부르나? 하고 검색해보니까, 휴대전화라고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북에서 오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오늘 이렇게 검색해서 주시거나, 좀더 알아보고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오답이 가끔 그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6009님께, 정답만 또 선물 드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직 정답은 발표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 한번더 하시고 보내주신 거니까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어머니와 같이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날 되세요 하시면서 9648 님도 참여를 해주셨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것 같아요 하시면서 4345 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도 이 휴대폰 사용이 많아졌지만 통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가입자 수는 700만 명 안팎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북한 주민분들의 4분 중에 한 분이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는 북한 휴대폰을 작년쯤 입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한

근데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남한 영화를 보고는 뭐 다양한 유행들이 거기에 은연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의 말들도 있는데 표현들도 있는데 휴대전화에 오빠라고 쓰면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그렇게 북한의 휴대폰은 검열의 또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남한 드라마, 남한의 영화, 그리고 남한의 어떤 음악을 들을 때는 중국의 휴대폰, 외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이거라고 들은 것 같아요. 5012님. 드라마가 지금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하시네요. 가족 모두 모여서 라디오를 청취 중입니다 하시면서 7700님 도전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원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전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는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 정답, 오늘 정답률이 뭐 98%예요. 손전화가 정답이죠. 손전화기, 손전화. 어떤 분은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요.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르겠죠. 인터넷 사용이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르고요. 그냥 휴대폰 자체는

손전화기라고 합니다. 손전화로 소통되면 참 좋겠어요. 1287님, 아멘. 손전화로 자유롭게, 우리 지금도 생이별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안부를 묻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날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1287님의 소망의 한 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선물의 화답을 보내면서요. 방학한 7살 아들과 듣고 있는 우리 1363님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아, 저는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전화 점점점 보내셨던 1923님도 이번에는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딸 학교 준비하면서 퀴즈 풀어봅니다. 초딩 딸에게 퀴즈 내봐야겠어요. 육아 중인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학교 준비 아직 방학이 안 한 것도 있나 봐요. 3640님 아마 육아 중인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응원과 아멘으로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우리 신랑이 손전화기래요. 맞을까요? 울릉도 여행 와서 해변 드라이브 하다가 방송 듣고 남겨봅니다. 저 울릉도는 비가 안 오나요? 비가 오는 지역도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5361님의 행복한 날에 행복한 선물까지 함께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근데 이 상식 퀴즈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상식 퀴즈도 준비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화폐가 있죠. 근데 우리와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죠. 원이라는 단위는 똑같지만 화폐 자체는, 그리고 그 화폐 가치는 다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매장을 가거나 뭐를 사고 팔 때 만 원, 이만 원 우리의 현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북한 원화 말고도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요. 통계상으로는 북한 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70%, 그리고 그 다음 화폐 비율이 20% 안팎이고요. 심지어는 북중 접경 지역에 그곳에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무엇일지 오늘의 두 번째 퀴즈로 함께합니다. 아, 이걸 객관식으로 할지 주관식으로 할지 객관식을 그래도 일단 준비해봤어요. 북한의 국경 접경 지역에서 시장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 1번 중국 위안화, 2번 미국 달러, 3번 북한 원화. 아, 이거는 오늘의 방송 내용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면은 바로 아시지 않을까요? 중국 위안화일지, 미국 달러화일지, 북한의 원화일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시면서 이 퀴즈를 참여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제3국이 있죠. 아마 거기지 않을까요? 접경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무엇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해 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청 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어물망고 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쥐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쥐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접경지역, 북중 접경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 북한의 원화일지, 중국의 위안화일지, 미국의 달러일지를 내봤어요. 오늘도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재밌어요 하시면서 7559님 감사합니다. TV에서 봤는데 달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달러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나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달러로 많이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같은 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우리의 만원과 북한의 만원이 차이가 커서요.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최고의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3799님이 남겨주신 중국의 위안화가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을 통해 밀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안화를 쓰기도 할 텐데, 근데 참 이상하죠. 북한의 돈, 북한의 화폐도 있을 텐데 중국의 위안화를 한 52% 정도를 접경 지역에서는 사용한다고 해요. 이게 처음에는 북한의 주민들도 원화를 주로 쓰면서 사고팔고 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다 보니까 개인 돈을 소유하는 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좀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한참 늘어난 그때 돈을 모아두는 주민들이 많아서요. 북한에서 기존 화폐를 새 돈으로 바꾸면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뒀다고 해요. 얼마까지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사로 모아둔 현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한 돈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국의 위안화나 미국의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됐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 한 전문가가 얘기한 말이 떠올랐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나라랑 통일을 해야 할지 물어보면은 물론 남한이라는 대답도 나오겠지만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추측한다고요. 처음에 들었을 땐 참 충격적이었지만 기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OAP데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민족으로 불러주셨던 북한 땅을 먼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군사로 바로 서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퀴즈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처음부터 나눠주셨던 기도의 한 줄 한 줄, 그리고 퀴즈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당첨자는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고요. 오늘 나누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의 밤을 지나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 집무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프라이토리움이라고 불렸습니다. 프라이토리움이라 불렸던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결박을 당하셨고,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힘없고 초라한 그런 한 유대인 청년이 너무나도 막강한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는 높은 재판석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그 아래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이 그저 빌라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법정의 진정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문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셨고 빌라도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력의 정당성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거짓 세상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박당한 죄수였던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관이 되어 계시지요. 빌라도의 그 영혼의 상태를 심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비로운 재판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의 근거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학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크게 관심을 가질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꾀를 낸 거지요. 이 신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학적인 명제를 정치적인 명제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왕권도 이 세상의 왕권이 아니지요. 영적인 왕권이지요.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정치적인 왕권이 아닌데 마치 그러한 것인 양 둔갑시켜서 고발을 한 겁니다.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왕이라고 하면, 나라라고 하면 세상 나라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라고 하면은 칼과 창과 병사를 통해 그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경제력으로 그 나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이용해 먹는 것, 그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나라가 하는 일이다라고 자기 머리에 들어 있었던 거죠. 자기도 로마를 대표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라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청년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빌라도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가 정말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대항할 만한 그런 왕이냐? 네가 어떤 재력이라도 있느냐? 네가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예도 답하지 않으시고 아니오라고도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내가 왕이다라고 당장 말한다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왕이고 메시아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지요. 34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순간에 죄수와 재판관의 자리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재판관이 되어서 빌라도의 그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남들의 고발에 휩쓸려 다니는 자냐? 아니면
너 자신

당신이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묻지요. 이 말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발언입니다. 나는 로마인인데 너가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뜻입니다. 우월감과 오만함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나는 중립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정체성과 너의 주장, 너의 왕권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저 네가 로마 제국에 협조적인지 아니면 위협적인지 나는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 그런 뜻의 말인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진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대화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단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통치 권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장차 모든 사람을 심판할 종말의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장차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빌라도를 포함한 모든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빌라도밖에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가 무슨 주장을 했건, 예수가 무슨 일을 행했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몰라도, 네, 그러면 내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왜 예수라는 자를 알아야 됩니까? 왜 예수의 주장에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넘긴 자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묻는 거죠. 35절 하반절입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가지신 그 왕권이 어떤 왕권인지를 본질적으로 알려주십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 이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는요, 바실레우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실레아는 바실레우스가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자체가 바실레아 나라입니다. 나라는 어떤 영역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왕권인 거죠. 그 통치권인 거죠. 그 다스림인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다르다. 그 기원이 다르고 그 성격이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36절 상반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입니다. 어둠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는 나라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빛에 속한 하늘의 방식대로 행하는 나라인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 방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상 방식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진다면, 빌라도의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사들이 왔을 때 내가 잡혀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칼을 빼들었을 때에 베드로 한 명으로 로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나는 하늘의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종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을 막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냐?

계신 겁니까? 세상 나라는 폭력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닮은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세상 가치를 따라 성공하려고 남들 위해 서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과도한 폭력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로마 황제도요, 이 빌라도는 너무 과격해서 안 되겠다. 빌라도를 불러들이거든요, 로마로. 소환을 받고 책망을 듣고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과 승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승리의 방식은 이 땅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평안의 기초를 다른 곳에 두셔야 합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부인하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 앞에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긍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났으며, 즉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세상에 왔나니 성육신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즉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리이신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지요.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 속한 양들은 선한 목자이며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하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고 빌라도도 진리이신 왕 앞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말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물은 겁니까? 아, 진리가 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 뜻의 말입니까? 아니요, 구도자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 뒤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라는 게 있기는 하냐? 진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진리냐?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웃는 반응이었던 거죠. 빌라도의 반응은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세상 정치인의 회의와 경멸과 조소였습니다. 이 복잡하고 냉혹한 권력의 세계에서
진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뭐가 진리겠냐? 내 손에 쥐고 있는 로마의 군사력이 진리다. 나를 지켜주는 정치력이 진리다. 아니,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뭐 진리냐? 이게 무슨 밥을 먹여주냐? 너를 지금 살려줄 수 있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빌라도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그래, 너가 말하는 예수가 진리라고 내가 해줄게, 쳐줄게. 그런데 너의 믿음만 진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라고 인정해. 그러면 나도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진리라는 게다 상대적인 거지. 어떻게 거기에만 진리가 있을 수 있어? 너의 믿음만 진짜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리는 상대적입니까? 진리가 여러 개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면 좋은 세상이 됩니까? 진리가 상대적이 되면요,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으면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약자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세상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부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한 견해를 진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편에 서 있는가, 자기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셔서 선한 목자이신 왕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만 절하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구원자를 거부하시고 죄 없는 우리의 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치적인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유월절의 전례에 따라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덜 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사면이죠, 특사란 말이.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특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제안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줄까? 하면 유대인들이 동의할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군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광기 어린 목소리로 거절했던 것이죠.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있는 모순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는 여기서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레스테스는요, 단순한 잡범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맞서서 칼을 들고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가 레스테스입니다. 폭력적인 혁명가지요. 질럿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테러리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고발했습니까? 이 자는 반역자입니다. 이 자는 로마 제국의 위험한 자입니다. 이 자는 자기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손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반란자가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짜 반란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이죠.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와 아바가 더해진 겁니다. 바르라는 단어와 아바가 합해진 겁니다. 바르는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바는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군중들의 눈에 바라바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겠다라고 앞장선 사람, 뭔가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구원자로 보였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고난을 받는 분이죠. 진리를 말하며 사랑을 말하며 섬김을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기력하게 보인 겁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왕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한 거죠. 진짜 구원자가 성에 차지 않으니까 거짓 구원자 바라바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바라바를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나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손해를 봐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은 좀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내 답답한 현실을 힘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당장 바라바를 나에게 주세요.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떵떵거릴 수 있는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요.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권력을 원하는 거죠. 돈을 원하는 거죠.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바라바를 사실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번개를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이 바라바를 택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강도요, 살인자인, 반역자인 바라바, 거짓의 아들 바라바가 결박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그 사형수의 결박을 대신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사형수 대신에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셨던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라바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죽어 마땅한 반역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들었던 반역자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지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풀려남을 보게 된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사형틀 십자가에 예수님이 묵묵히 달려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해. 너의 문제를 십자가는 당장 해결해 줄 수 없어. 바라바를 선택해라. 바라바가 힘으로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바라바는 거짓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은요, 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사형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칼과 창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길을 버리시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 평안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좌우합니까?

0: 세상의 힘과 성공의 그 시스템을 여러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많이 벌어야, 높이 올라가야 나는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의 평안을 기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진리라는 게 있기는 하냐? 세상은 우리의 말을,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냉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진리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 구원자 바라바를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를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바라바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의 왕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빌라도의 관정과 같이 차갑고 매몰차고 거칠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돈이 최고라고 소리치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를 바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빌라도의 길, 바라바의 길을 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요, 빌라도와 같은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빌라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는 바라바에게 최후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 진짜 왕, 진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진리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울산시민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이름을 헌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 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날 청당 장서진입니다. 울산의 다양한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ラディオ。예배 때 목사님께서 성공과 실패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습관, 이기는 습관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변명, 자기 합리화 등 자신과의 싸움과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누군가와 경쟁할 뿐이 아니에요. 상대가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공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 요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의 반복된 삶, 습관이 지금 죄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 한번 돌아보시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자고요.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라디오 세 개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성공의 습관. 예수님은 사실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그 습관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 그런 힘을 발휘하셨네요. 우리는 그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기는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달라요. 누굴 섬기고 도와주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좋은 성공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야, 고수예요, 고수. 우리 예수님은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기는 거, 경쟁 이런 거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고, 우리도 꼭 그런 습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죠. 자,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내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고 시작돼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과 함께, 그리고 이 새깨라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귀한 부흥을 맞이하신 분들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성공의 습관, 네, 특별히 기도의 습관, 우리 결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나누시죠. 십자가 군병들아.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0: 온 기장의 앨범에서 찬송가 메들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여 내 영광, 영광 계속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깨라 방송 중에 제가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방학이라는 문자를 제가 요청하고 주시면 제가 전화 연결해서 교회 가는 거 약속하고 결단과 다짐 영접기도 하고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다시 또 제가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 계신 우리 1019번님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깨라 김인수입니다.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1: 네.
0: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그 1년 방학하셨잖아요. 대전이시죠?
1: 네.
0: 그때 이제 영접기도도 하시고 교회 가시겠다고 했는데 교회 가셨다면서요? 아, 대전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제가 그러니까 그때
0: 네.
1: 1년 방학이었던 게
0: 네네.
1: 제가 그때 처음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0: 예.
1: 그 1년 방학이었던 게 이제 저는 완전히 방학이었던 것보다는
0: 네.
1: 왔다 갔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0: 1년을
1: 사실은.
0: 완전 쉰건 아니고 1년 동안 갈 때도 있었고 안갈 때도 있었고.
1: 그러니까 이
0: 네네.
1: 프로그램이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그 운전하다가 저도 전화를 했, 저기 그 문자를 보냈던
0: 그렇죠.
1: 거랑.
0: 문자 보냈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죠. 방송 중에. 예.
1: 그래가지고 저도 운전 중에 이제 전화를 받았던 거랑,
0: 네네.
1: 그때, 저도 처음 이런 걸 해본 거랑,
0: 네.
1: 근데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 그냥 갔다 안 갔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이라는 시간을.
0: 네네. 그래서 이제 전에 가셨던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번에?
1: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1: 그러니까
0: 혼자 간게 아니라
1: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0: 가족들과 다 같이 갔다면서요?
1: 신랑이랑 아이는 계속 가고 있었고,
0: 네네.
1: 저만,
0: 아, 남편은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도 다니고 있었고, 본인만, 1019번님만 1년 동안 좀 쉬고 계셨군요. 그때 왜 쉬고 계셨다고 했죠?
1: 그냥,
0: 예. 네.
1: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0: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남편은 모태신앙은 아니고, 뒤늦게 신앙을 갖게 된 분이시고, 오히려
1: 제가,
0: 남편이 열심히 다니셨군요.
1: 그쵸,
0: 남편은
1: 제가,
0: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3년이요.
0: 3년. 이번에 이제, 제대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에 좀 느낌이 달랐죠?
1: 그 통화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마음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부터.
0: 네네.
1: 그때부터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0: 네네.
1: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다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0: 네, 예배 이제 잘 드리고 계시고, 6월 초에 통화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잘 다니고

0: 있는 거죠.
1: 네.
0: 우리 자녀가 몇 살이에요?
1: 10살이요.
0: 10살. 아들, 네. 딸?
1: 딸이요.
0: 딸이요?
1: 네.
0: 딸이 뭐라고 하던가, 이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1: 딸은 그냥 항상 좋아하죠.
0: 좋아해요. 네. 남편도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네, 좋아해요.
0: 그때 제 기,
1: 네, 그때 그냥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0: 기다려줬어요. 네. 예. 하나님도 우리 1019번님 늘 기다리고 계시다가
1: 네.
0: 이번에 손짓 하셨는데
1: 네.
0: 순종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막 울컥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네. 것 같은데, 영접 기도를. 그쵸?
1: 네.
0: 이번에는 우리 다시 네.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릴까요? 저
1: 네,
0: 따라서?
1: 알겠습니다. 예.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우리 성함이 보니까 윤하은님 맞죠?
1: 네, 네.
0: 우리 기독교계에서 정말 유명한 이름 하은, 그렇죠?
1: 네.
0: 정말 많죠, 하은님.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신가요?
1: 네.
0: 이번에 통화 연결되고 다시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세요?
1: 네, 부모님은.
0: 네.
1: 부모님은 되게 잘 믿으시는 분이시죠.
0: 예. 네. 되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되게 부모님 기뻐하시겠어요?
1: 부모님은 사실 모르죠.
0: 모르세요?
1: 다니고 있는 줄.
0: 아, 알아요. 다니고 있는 줄 아세요?
1: 네.
0: 그러시구나.
1: 네.
0: 자, 앞으로 이제 방학이나 방황하지 마시고.
1: 네.
0: 우리 딸하고 남편하고 예, 예배 꾸준하게 한결같이.
1: 네.
0: 이게 진심으로 꼭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님께서 네. 좋아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인생에서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복음성가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요.
1: 은혜요.
0: 은혜.
1: 네.
0: 은혜라는 찬양. 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그 찬양 들으면 그냥 제 그 마음 같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가사 같고 그래요.
0: 하나님의 은혜로 네.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도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1: 네.
0: 잘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이 은혜라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1: 네.
0: 하은님이?
1: 알죠.
0: 앞부분만 살짝? 예.
1: 제가 지금 밥 먹고 있다고 받아가지고.
0: 밥 먹고 있다고 받았어요?
1: 저 잠깐만, 저희 신랑이 하면 안 될까요?
0: 아, 신랑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신랑이 찬양 잘하나 봐요?
1: 네. 성가대.
0: 아니, 신랑 성가대예요?
1: 네.
0: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1: 아, 이 노래 좋아해요.
0: 아, 이 노래 좋아해요?
1: 네.
0: 자, 갑작스런 출연. 남편분?
2: 네, 여보세요?
0: 네, 남편분.
2: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네, 네,
0: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우리 아내분이 교회 다시 가게 된 거 너무 축하드려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우리 남편분도 조금 외로웠죠?
2: 아, 네.
0: 예. 네.
2: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남편도 좋아하세요?
2: 아, 예, 좋아합니다.
0: 아내한테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2: 네.
0: 자, 마이크 넘겼어요.
2: 지금 하면 되나요?
0: 네네.

0: 아멘. 와. 와, 남편분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아, 찬양을 처음에 좋아해가지고.
0: 와, 가수 같으세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아, 마이크를 넘긴 이유가 있었네. 와, 너무 잘하신다. 자, 우리 그 믿음의 가정 다시 합쳐진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저희가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아내분도 빠이빠이요. 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또 가정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끼라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좋아하시는 실로암, 네,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 이 방송 연결 후에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교회를 가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에 계신 분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네네.
0: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님 되시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1: 뭐 회사인데 말씀하시는. 네.
0: 아, 지금 일하시는 중이시구나.
1: 네.
0: 그때 이제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드님 요청해가지고 그때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그 뒤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전화 한번 드렸어요.
1: 뭐잘 지내고 있어요.
0: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네.
0: 교회 가셨다면서요?
1: 아, 네네.
0: 아,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까?
1: 아, 예, 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혹시 잠깐 나와서 좀큰 소리로 통화할 수 있어요?
1: 네,
0: 아니면 다시 제가 이따가 좀 이따 전화를 드릴까요?
1: 잠시만요.
0: 어떤 게
1: 아,
0: 편하실까요?
1: 잠시만요.
0: 예.
1: 네, 말씀하세요.
0: 네, 나오셨어요?
1: 아, 네.
0: 네네네. 우리 어머님께서 그때 요청을 해가지고 5월 말에 이제 통화됐잖아요.
1: 네.
0: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 교회 가신 거예요?
1: 아니요, 뭐 근처에.
0: 아, 근처에 교회 갔어요?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가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소개를 받고 가셨어요?
1: 아, 그냥 갔어요.
0: 그냥 갔어요?
1: 네.
0: 아내하고 자녀들과 함께 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처음
0: 아이고, 너무 잘 됐네요. 그때 몇년 교회를 쉬고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1: 한 3, 4년 정도 됐던 것
0: 3,
1: 같은데요.
0: 4년 정도?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들도 3, 4년 정도 같이 쉬다가 갔어요?
1: 네, 그렇죠.
0: 어땠어요? 3, 4년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1: 뭐 크게 뭐 뭔가 새롭다 다르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0: 네네.
1: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느껴졌던.
0: 편안하게 다시 돌아올 곳에 내가 왔다. 뭐 이런 마음?
1: 특별히 뭐 다른 생각 없이
0: 네네.
1: 그냥 뭔가 새로운 건 없고.
0: 네네. 혹시 모태 신앙이세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아내하고 아이들은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어떠던가요?
1: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요.
0: 네네. 그냥 뭐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다 받아들였군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긴 한데요.
0: 예.
1: 겉면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 잘 다닌다고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0: 예.
1: 뭐, 갔다 하니 뭐,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0: 예.
1: 네, 믿음, 신앙이란 자체가,
0: 예.
1: 교회만 다닌다고 뭐, 다, 그 뭐, 모든 게 결과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0: 그럼요. 잘 알고 계시네요.
1: 말씀의 논조 자체가, 성경적으로 좀 들리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0: 네네.
1: 예, 좀 그런 게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갖고 저만의 약간 아이덴티티라는 그 믿음 생활에 대한 좀 뭔가 제가 어렸을 때 확신이 있었고 그
0: 네.
1: 체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확신을 얻을 만한 그 삶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확신은

0: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 형식에 좀 구애받고 싶지 않고.
1: 네네.
0: 어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1: 네네.
0: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믿음 생활의 니즈를 좀 반영한, 좀 깨어있는 분위기의 교회나 목사님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1: 네네.
0: 그래서 좀, 코로나 닥치면서 이제 좀 그게 쉬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1: 네네. 지금 이제 저희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다니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0: 네.
1: 이게 뭐 어떤 조직이나 체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한없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돌아오실 때 그건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1: 네네. 그게 네. 가장, 뭐, 우리 인간과 뭐, 세상의 조직들은 다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0: 네.
1: 먼저는, 왜냐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일단 다시 네. 돌아오게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0: 네.
1: 다시 이제 하나님하고 좀 1대1의 만남 속에서, 다시 그 이제 아까 그런 어떤 체험도 있으시고 확신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좀 1대1의 만남을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감사합니다.
1: 선물이랑 받으셨죠?
0: 아, 네, 잘 받았습니다.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 이제 축하의 꽃바구니 선물을 드려요.
0: 아, 네, 예, 그건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항상 보내드리니까
0: 네,
1: 축하의
0: 네.
1: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하고 아마 영접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0: 네.
1: 결단의 기도. 이번에는 네. 저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예.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박진영님이 가장 그 좋아하시는 그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도 네.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가장 인생에서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0: 전 그냥 떠오르는 거는 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1: 주 하나님 독생.
0: 네.
1: 살아계신 주.
0: 네, 살아계신.
1: 그렇죠. 예.
0: 네.
1: 왜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0: 그냥 직관적으로 저한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가사 자체가.
1: 네네. 살아계신 주. 자, 우리 박진영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다시 만나시길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향기로운 나무에 살아계신 주, 우리 울산에 계시는 박진영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청으로 이렇게 아들이 전화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주위 뭐 친구도 좋고요, 직장 동료도 좋고 이 새끼라를 듣게 하시고 또 같이 있을 때 문자 주시면 더 좋고요. 이래서 귀한 열매가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에 생겨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근심하고 또 때로는 만족하며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실 그날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 따라가는 삶,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M. 스캇 팩은 그의 대표작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첫 장 첫 줄에서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이 길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때가 되면 희망의 봄이, 은혜의 봄이,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나의 강한 자, 고집, 불순종, 죄의 모습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고 낮아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교만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합니다. 인류지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기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대답하기를 글쎄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뱀이 저를 꿰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남의 죄의 탓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오해될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궁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원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네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에 심한 고통으로 무엇 하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하고 편히 누워서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예배 시간만 빼놓고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해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해악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많았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뒤덮어서 나를 더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날 물고 뜯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들은 빨리 자랍니다. 뭐 비료도 주지 않은데 빨리 자라서 원래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서 알곡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농부가 거기서 보고 밭에 나서 싹 한 번에 베어버리면 쓰레미터에 던져서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잡초 인생입니다. 쓰레기 인생입니다. 결국 배임당해서 버림받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에게 서지도 말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평생 원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 사람 그냥 물고 뜯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가 망가지는 모습을 꼭 봐야 되겠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왜 재판장이 돼서 남을 심판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주나 보자. 내가 그 사람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을 꺾으셨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이 무리해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남을 헐고 물고 헐뜯고 비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무너뜨려 가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들하고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악령은 물러가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일생이 복을 받는 일생이 됩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곳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져서 펄펄 끓는 불덩어리 속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소리 지르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있는 것인데 지옥은 막 불덩어리 속에서 몸부림쳐 소리를 치는데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진 않아요. 여러분 지옥 경험하라고 싶은 분들은 집에 스토브에 틀어놓고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세요. 가스레인지에 손 놓고 불 올고 한 1분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그건 지옥에서 맛보는 맛에 영점 몇 초도 안 됩니다. 영원토록 그 불덩어리에서 몸이 달궈지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사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토록 끓어오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만 믿고 영원한 여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잃은 줄 알고.

하나로다. 우리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저앉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정원 선생님, 아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모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23살 대학을 졸업할 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난 앞으로 학교 선생님 돼서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임용고시 문턱이 높아가고 시험을 쳐도 안 되고 쳐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 교사하다고 많은 일을 했는데 33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다섯 번째 시험 쳐서 붙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은 3년째 뒤엎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2013년 1학기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방학 잘 지내라고 그러고 교직원 40명이 광양제철소 쪽으로 교직원 연수를 가던 날이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깐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서 한 15분 차를 세우고 내려갔다가 후에 올라와 건너물을 건너는데 대형버스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갖고 뒤에 있는 네 사람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줄에 있던 이 선생님이 그 버스에 깔렸습니다. 두 사람은 튕겨나가고 두 사람은 버스에 깔렸는데 버스에 깔렸는데도 이 버스 기사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다리 하나가 절단하게 생겼습니다. 111 부르고 앰뷸런스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급실까지 가는데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다리를 통하는 대동맥 세 개가 다 끊어졌고 너무 많이 피를 쏟아서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통의 시간과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백상이 보이는데 그 어른이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리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저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다리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가 새 신을 주겠다. 하나님 저는 새 신이 아니라 제 자리를 원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환상도 퍼뜩 깨고 났는데 이미 다리가 많이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라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이라도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도마뱀도 잘라내면 또 자랐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한쪽 다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1년 7개월 후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 복직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 교사는 운동 잘하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골프 관련 업계 분야가 있으니까 골프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해갖고 3개월 만에 장애인 청국대전에서 금메달을 따랐습니다. 조정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고 배드민턴 전국체전 2연패를 2017년 18년 달성하고 2019년 골프 금메달도 따고 그다음 코로나 후에 열린 전국체전 장애인 좌식 배구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 세계 장애인 골프대회를 봤는데 의적으로 골프 치는 그러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골프를 자기가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연습해서 호주 절단 장애인 선수권 여자부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세계 장애인 골프 선수권 여자 스탠딩 금메달을 따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 필드 골프 개인전 1위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지금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다리를

0: 잃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잃지 않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난 한정원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다리가 절단된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많이 넘어지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픔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닌 모든 시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거룩한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사연을 접했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품을 만들다가 깜빡 실수로 기계에 제품 사이즈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이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애써 만든 걸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로 하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었는데요. 때로는 열심도 성실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 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가 소용없게 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방향과 기준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새삼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산다 해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내달린다면 우리 삶은 허망하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삶의 바르고 정확한 기준, 진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여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앞서서 오프닝에서 나눴는데요. 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 또 엉뚱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결국 그 길의 끝은 허망함 뿐일 겁니다. 뭘 하든 이 방향,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이 시간 어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과 또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하시며 사연 주신 6235번님. 할렐루야, 요즘 힘든 일도 많고 고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 내용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내용이지만 이 문자의 시작 자체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네요. 참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히즈윌의 찬양 광야를 지나며 신청해 주셨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은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718번님께서 한 주의 절반이 지나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흥겹고 은혜로운 방송 들려주시는 극동방송과 보령 아나운서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신청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앞서서 잘 듣고 또 함께 잘 찬양하셨지요? 같이 걸어가기 여름을 맞아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좀 더 줄이고 코너도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흐르는 찬양 또 제목 아티스트가 궁금하시면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 선곡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렸던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한 곡들, 아티스트나 제목 궁금하신 분은 문자 샵1069번으로 선곡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연주 찬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송영주의 연주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 가르침에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첫 번째 논리적인 생각이나 질문은 만약 하나님이 모든 선택을 하신다면 그건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거나 부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구원은 원하는 자의 뜻이나 달려가는 자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오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15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극심한 죄 때문에 온 민족을 멸망시키셨다면 공의롭고 의롭고 공정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이 당신에게 각각 다른 액수의 돈을 빚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도 갚을 능력이 없지만 당신은 그 중에 4명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선택할 필요가 없었지만 4명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거나 부당한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의라면 모두가 빚을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혹시 바울의 첫 번째 예를 이해하지 못하셨을까 봐 성령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예는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잠깐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바울은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페이지를 성경에서 찢어버리기 전에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바로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중립적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죄악된 선택에 따라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께 잘못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음에 제기할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이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할 것이다. 답은 무엇일까요? 우선 답이 무엇이 아닌지 주목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신을 선택할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분명히 그 논증을 사용하여 인간에게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고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답

0: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이 먼저 제시한 요점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4절까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옵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비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바닥에 버려진 진흙 한 덩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버려진 진흙 덩어리는 분명히 타락한 인류를 상징합니다. 이제 토기장이가 손을 뻗어 그 버려진 진흙 덩어리에서 흙을 조금 가져다가 아름다운 접시와 잔을 만들어 그분의 식탁에 올려 놓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것들은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미리 영광을 위해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을 만드셨으니, 이제 토기장이는 버려진 진흙 덩어리에서 토기장이가 자신의 일에 잠시 사용할 쓰레기 그릇을 만들고, 그 후에는 나머지 쓸모없는 굳은 진흙과 함께 폐기물 더미에 버립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바로와 인간 역사의 다른 불경건한 인물들을 상징합니다. 요점은 무엇일까요? 요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식탁에 올릴 그릇과 버릴 그릇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의 실적인 삶에 적용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십시오. 로마서 9장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책임에 대한 교리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어려운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교리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시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마음에 드는 원두를 구해서 동료들과 함께 마실 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원두는 그 신맛이라고 하죠. 산미가 풍부하고 또 어떤 원두는 묵직한 그 바디감이라고 하는데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커피 생산지에서 수확하는 그 생두에 딱 어울리는 로스팅 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커피 생두 하나에도 어울리는 그 로스팅, 볶음의 정도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를 그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만지심은 얼마나 클까 생각해보면 정말 감도오지 않네요. 자,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오늘 그 우리 각자의 생김새대로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이 좀 낯이 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괜찮더라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제가 김정호잖아요. 정호야, 내 영혼아, 우리 주를 찬양하자. 주님을 찬양하라. 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더 한 걸음 일어서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자, 이런 고백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6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잠시 후에는 우리 동네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주 이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스페셜한 서머 스페셜 특집 방송이 이어질 텐데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교회 소개, 교회 자랑, 목사님 또 소개하실 분들,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들 신청하실 분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누구와 듣고 계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고요.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이정님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리고 이어서 조준모의 그의 생각까지 준비했어요.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특집 방송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지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정교회 박연칙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예. 어우, 목사님 더운 날 어떻게 오셨어요?
1: 아, 그래도 자동차는 예. 좀 시원하죠.
0: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네. 어, 제가 아까 점심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네. 못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1: 아, 너무 예. 덥습니다.
0: 이 더운 날에 네. 그래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목사님 수정교회예요.
1: 네.
0: 예. 교회가 수정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1: 다들 그렇게 말씀.
0: 그렇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 크리스탈이 아니라 원래 저희 교회가 예. 장검교회입니다.
0: 장검교회.
1: 네. 그리고 아. 울산에 들어오면 예예. 그 고속도로 IC 이름이 바로 장검 IC입니다.
0: 아,
1: 교회가
0: 예.
1: 거기에 있었는데 예, 교회를 이제 예, 교회명을 바꾸면서 예. 예, 이제 수정교회로 바뀌게 되었는데
0: 예.
1: 이 지금 있는 위치가 수정뜰이라고 합니다.
0: 수정뜰이요?
1: 네. 그래서 오. 여기가 뭐냐면 예. 물수자에 우물정자를 써서

0: 예.
1: 아마 여기가 물이 많은 그런 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이름에 의해서
0: 예.
1: 수정교회. 그래서 저는 생수의 강물이
0: 예.
1: 흘러 넘치는 교회로
0: 할렐루야.
1: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제 수정교회 성도님들께 그 이름이 어떻게 수정교회예요? 물어보면은 비슷한 대답이 나올까요?
1: 아마 그렇겠죠.
0: 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장검 지역에서 교회 이름을 지역교회를 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옮기면서 역시 또그 지역교회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따기는 했는데
1: 그렇죠.
0: 아주 교회가 성경적인 이름이 되었네요.
1: 그렇게 된 거죠.
0: 아,
1: 결론적으로는
0: 예.
1: 좋아진 거죠.
0: 수정뜰에 있으면서 수정교회지만 정말 주의 생명수가
1: 흘러 넘치는 교회.
0: 흘러넘치는 그런
1: 예,
0: 교회.
1: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0: 예.
1: 그런
0: 아,
1: 교회로.
0: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아, 우리 박연식 목사님 나오셨네요. 아니면은 우리 동네 하시는 목사님이시네요. 아, 저도 수정뜰 여기 살고 있는데 하시는 여러분들은 자,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이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아, 우리 목사님도 출연하시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자, 뭐, 우리 목사님만 할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1: 그렇죠.
0: 오늘 수정 교회이기 때문에 그 수정 생명수의 그첫 물꼬를 오늘 목사님이 뜨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사님들 나오실 텐데요.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이셨는지. 예.
1: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0: 예.
1: 제가 이제 4대째입니다.
0: 4대요. 지금 목사님의 연세가 뭐 대충 뭐 30대나 40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뭐 살짝 그 위일 텐데. 그런데 4대세요.
1: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0: 예.
1: 그리고 저,
0: 예.
1: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지금
0: 아.
1: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5대째
0: 그래요.
1: 하고 있습니다.
0: 5대째. 야,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여기 있었네요.
1: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0: 아, 5대째. 그리고 목사님은 4대째요.
1: 제가
0: 예.
1: 4대째입니다.
0: 그러면 상당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거의 초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거의 초기하고 맞물릴 것 같기도
1: 거의 그
0: 한데요.
1: 그때하고 맞습니다.
0: 예.
1: 맞물리는데 뭐
0: 예.
1: 예전에는 그 영수라는 제도가 있지
0: 예.
1: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0: 예.
1: 그렇게 하시면서
0: 아.
1: 이 근처에 있는 경주에 가면 서면 천촌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0: 예.
1: 천촌 교회를 이제 설립자,
0: 예.
1: 같이 설립 멤버가 저희 정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는
0: 예.
1: 지금 제 고향 교회 설립 멤버.
0: 아.
1: 그렇게 되셔서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됐죠.
0: 그러네요. 그럼 뭐 어릴 때 이제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그렇게 목사님들 또 영수 교회 설립자 이런 신분들 다 앞에 계시고
1: 그렇게 됐죠.
0: 그러면은 목사님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도 모태신앙이고 3대째였는데 그 주일날에 사람들이 놀러 간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게 중학교 때였대요.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어릴 때그 신앙 환경은 지금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1: 그렇죠. 지금하고는 많이 대조가 되죠. 정말 그 사모님 그러셨던 것처럼
0: 예.
1: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서 놀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0: 예.
1: 교회 안에서.
0: 교회 안에서.
1: 당연히
0: 예.
1: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고, 뭐 신경을 안 썼죠. 다 그런 줄 알았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
0: 예. 다
1: 당시에는
0: 그런 줄
1: 다 그런 줄
0: 알았던.
1: 알았죠.
0: 예.
1: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도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국민학교
0: 예.
1: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이제 입학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0: 예.
1: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0: 그렇죠.
1: 놀러 가는 거 보면서 어? 저 친구는 놀러 가네?
0: 예.
1: 이제 그때 보였죠.
0: 그때 보였을 때 뭔가 그 나도 놀러 가고 싶다라든지.
1: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0: 예.
1: 왜냐하면 그때는 그 주일 아침에 재밌는 만화 영화도 많이 했어요.
0: 아, 제 아내가 딱그 소리 하던데.
1: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 볼수 있는데 꼭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예배 시작하는 시간, 그 만화 영화가 시작을 해요.

0: 저는 교회 안 갔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는 그거 봤거든요.
1: 네.
0: 재밌었는데.
1: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죠.
0: 이제 예. 사실 그 유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1: 네.
0: 그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는 어떤 그런 순서들을 그 자녀들 때문에 또 요즘 부모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목사님의 그 청소년 시절은 어떠셨어요?
1: 저는 뭐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시골 교회를 다니고
0: 예.
1: 중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대구로 전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예, 계속 사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간 것이 사실은 집을 떠난 것이 되어 버렸죠.
0: 아.
1: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대구에서 이제 시골 주말마다
0: 예.
1: 갔습니다. 가서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중고등부 예전에는 뭐 요즘은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죠. 예전에 시골 교회는 중고등부 그냥
0: 뭐 다 묶어서
1: 예, 묶어서 예, 예. 합쳐서 그렇게 할 때 중고등부 이제 뭐 임원도 하면서 회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하고 뭐 그게 즐거웠죠.
0: 아 그래요.
1: 예,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0: 그럼 뭐 이제 만화 영화도 사실은 뭐 좋아 보이고 했지만
1: 네.
0: 그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었던 학창 시절이었나요?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또 만화 영화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0: 예, 예.
1: 예전에 이제 그 비디오가 나왔을 때.
0: 오.
1: 저희 시골 교회가 조금 그 당시에는 조금 앞서갔어요.
0: 예.
1: 예, 장로님들이
0: 예.
1: 교회 오는 친구들에게 그걸 못 보니까 아쉬움을 달래주자. 근데 장로님 한 분의 그 따님이
0: 예. 예,
1: 교육대학을 다니셨어요.
0: 오, 예, 예.
1: 그래서 오후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0: 예.
1: 그 방과후 학습이죠. 그것처럼 교회에서 예. 교회 학교 오는 아이들의 숙제도 봐주면서
0: 예.
1: 공부를 하고. TV에 만화 영화를
0: 예.
1: 녹화를 시켜서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보여줬죠.
0: 예. 아, 그래요.
1: 예.
0: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거예요. 그
1: 네.
0: 이제 비디오 레코더 플레이어가
1: 네.
0: 그 VHS 방식으로
1: 맞습니다.
0: 해서
1: 네.
0: 그렇게 넓적한 거 이렇게 딱 끼우고
1: 네.
0: 그러면 철커덕 들어가서 플레이가 되고
1: 플레이 되는 거.
0: 아, 그거 그 오랜만에 듣네요.
1: 네. 그런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0: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또 다니셨네요.
1: 네.
0: 예.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4949번님, 그, 저희 할아버지도 두동면 천천교회 영수셨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아, 이제 영수셨던 분이 이렇게 또 나오기 네. 시작하네요.
1: 사실 뭐, 믿음의, 우리나라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시작이죠.
0: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신자 집안에서 불신자로 태어났는데,
1: 네.
0: 제 아내의 그, 할머니.
1: 네.
0: 제 아내 할머니가 전도부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 걸 이제 들으면서, 아, 전도부인.
1: 네.
0: 또 뭐, 영수.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참 신기해 했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영수셨던 그 할아버지.
1: 증조할아버지.
0: 증조할아버지.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의 젊은 시절 가운데에서.
1: 네.
0: 그러면은, 아, 이 교회 생활이 내 어떤 즐거움뿐만 아니라 내 앞길에 대한 어떤 비전이랄까요? 부르심에 네. 대한 거를 어렴풋이 느끼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찬양을 좋아했어요.
0: 예.
1: 찬양을 좋아하는데 사실 찬양이라기보다도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뭐 독창대회라든지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독창 나가고
0: 예.
1: 뭐 그래 상을 타고 그러면서 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실은 그때는 그 생각했는데
0: 예.
1: 나중에 지금 목사가 되고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0: 예.
1: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이제
0: 그래요.
1: 어렴풋이 합니다.
0: 노래하는 사람.
1: 노래하는 사람.
0: 사실 교회에서는 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라서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결국은 도망가려다가 못 가고
0: 예.
1: 이제 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0: 그러면 이제 그 학부라고 하죠. 저희가 대학교는 일반 대학을 가신 거네요.
1: 일반 대학 예, 성악 전공입니다.
0: 성악 전공.
1: 네.
0: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도망을 거의 갈 뻔했는데 성악이면
1: 거의 이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0: 예예.

0: 95% 이상은 유학을 갔죠.
1: 예.
0: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1: 예.
0: 생일, 그때는 제가 이제 고물차, 아버지가 타시던 차,
1: 예.
0: 이제 그걸 타고 이제 학교 다니고 음악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1: 예.
0: 그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동생도 있고 하니까,
1: 예.
0: 이제 차를 하나 어머니께서 이제 생일 선물로 해 주셨어요.
1: 예.
0: 정말 이제 뭐 벼르고 벼르고 하셔서, 그날 새 차를 출고해서,
1: 예.
0: 그날 사고가 나서 그날 폐차시켰습니다.
1: 아이고야. 아니 뭐 어떻게 그
0: 그러니까 이제 차를 새 차를
1: 예.
0: 받아서 출고한다 그러죠. 그
1: 그렇죠.
0: 차 고지에서 예.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1: 예.
0: 오후에 5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얼어붙이 기억나는 게 5시 한 20분쯤 차를 받았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이제 인수 받고 나와서 이제 어머니 이제 어디 볼일 보고 계시는 장소에 가서 어머니 태우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는데
1: 예.
0: 트럭 하나가
1: 오.
0: 그러니까 노란 불이 되는데
1: 예.
0: 그냥 달려온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저 신호 그냥
0: 예, 예 저는 마지막 좌회전 마지막 다 들어갔는데 이 트럭이 노란 신호에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1: 예.
0: 바뀌는 거 보고 그냥. 그냥 오던 속도 줄이지 예. 않고 예. 와서 그냥 냅다 들이받은 거죠.
1: 어우, 그 사실 뭐 폐차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네. 그 정도면은 그 차 안에 탄 사람도 사실은 생명이 위태할 정도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제가
1: 예.
0: 그 대구 MBC 6시 저녁 뉴스에
1: 예.
0: 예, 운전자 박 씨가 죽었다고 아이고. 사망했다고 뉴스가 나갔습니다.
1: 그 살아있는데
0: 살아있는데
1: 뉴스로 부고가 먼저 나갔어요.
0: 부고가 먼저 나갔습니다.
1: 아 이게 웬일입니까?
0: 겉에서 보면
1: 예.
0: 그 사고 난 차량의 상태를 보면 저 안에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
1: 아.
0: 그러니
1: 예.
0: 이제 그 정리하러 온 구조하러 온 구급대 그 사람들도 차를 그냥 보지를 않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꺼내달라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1: 예.
0: 나왔더니만 안경 하나 부러지지 않고 어디 긁히거나 뭐 부러지거나 찢어진 데 없이
1: 예.
0: 멀쩡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1: 차는 폐차를 했는데.
0: 차는 폐차를 했는데.
1: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0: 그때 이제 제가 나와서 왜냐하면 새 차기 때문에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차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 해서
1: 아.
0: 그런데 오로지 새 차.
1: 예.
0: 그런데 나와서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1: 예.
0: 아 죽겠구나. 가야 되는구나.
1: 그 길 가야 되는구나.
0: 가야 되는구나.
1: 예.
0: 정확하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의 길.
1: 예.
0: 가기만 하면 되는데
1: 예.
0: 내려놨죠.
1: 아이고. 그 목사님이 전공이 그러면은 바리톤이신가요? 아니면
0: 네, 바리톤입니다.
1: 바리톤이시면은
0: 네, 네.
1: 그러면 뭐 이제 유럽 쪽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갈 수 있긴 독일도 갈 수 있고.
0: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이탈리아 쪽으로
1: 예. 이탈리아 쪽으로
0: 이탈리아에 이제 학교에 예.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1: 세상에.
0: 예.
1: 참 그 부모님께서는 사실 사랑하는 또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런 이제 유학길로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거고.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0: 네.
1: 이렇게 정말 그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아 나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모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항복 선언이지 않습니까?
0: 항복 선언인데 사실은
1: 예.
0: 제가 좀 하나님께 조금 반항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1: 오.
0: 이제 어릴 때
1: 예.
0: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저는 이제 할머니 등에 업혀서 태어나서 8개월 때부터
1: 예.
0: 국민학교 1학년 8살 때까지 새벽기도를 빠진 일이 없습니다.
1: 목사님께서요.
0: 예.
1: 할머니 등에 업혀서.
0: 그렇죠.
1: 예.
0: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지금 네. 느낌이 그랬어요.
0: 네. 그냥 할머니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그냥
1: 예.
0: 저녁에 이제 아기 때는 엄마 젖 먹고 잠들면 할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외동아들이

0: 계시니까 예. 편하게 자라고 나도 할머니가 안고 가서 이제 저를 재우신데 그러다가 새벽 되면 들쳐 업고
1: 예.
0: 교회 가시고
1: 아이고
0: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저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게 좀
1: 있죠
0: 많았지 않습니까?
1: 아, 뭐 북치면서 뭐
0: 예. 예. 풍금 반주에 맞춰서 하고 북치면서 박수 치면서
1: 예. 물론 저는 그 다음 세대였긴 하지만 네. 예수 믿은 게
0: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에 이제 할머니가 가시니까 이웃 교회 부흥회를 해도 예전에는 같이 가고 은혜 받으러 가고
1: 예.
0: 그런 시대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 보고 그렇게 물으셨대요. 제가 뭐 어릴 때 찬송 부르는데 그냥 우쭐우쭐 이러고 있으니까
1: 예.
0: 이제 제 이름이 박연식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줄여서 보통 집에서는 식이라고 불러요.
1: 예, 예.
0: 시가.
1: 그렇겠네요.
0: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우리 식이도 목사님 하면 참 좋겠다. 거기에 제가
1: 예.
0: 대답을 한 게 서원 아닌 서원이 돼버린 거예요.
1: 서원 아닌 서원이네요.
0: 네. 예.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사실은 가끔씩 생각, 할머니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예.
0: 뭐 어릴 때 그걸 내가 진심으로 했겠냐, 뭐 그러면서 외면했던 거죠.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생각이 나게 된 거죠.
1: 아, 정말 뭐 이건 주마등도 아니고,
0: 네.
1: 그 예전 생각들까지 이제 주님이
0: 네.
1: 다 여기 너 그때 그 응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끄집어 주셨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온전한 항복이 이제 그때 이루어졌고.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실은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정작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0: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1: 예.
0: 조금 내키지는 않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1: 아니죠.
0: 예,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네가 간다 그랬을 때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다.
1: 근데 그것을 나중에 말씀하신
0: 나중에
1: 거죠.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0: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 뭐가 있냐면
1: 사실은
0: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1: 예예.
0: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해에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시골
1: 예.
0: 집으로.
1: 예.
0: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녁쯤이었대요. 하시는 말, 그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음성이 제 이름을 대더래요. 낯선 사람이. 그러면서 97년도
1: 예.
0: 11월 27일 날 대구 남대구 IC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 사고 나신 분. 아버지가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더 지난 건데
1: 예, 예.
0: 이야기를 하니까
1: 예.
0: 그래서 아버지가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 차와 사고 난 사람이 보험사기꾼이에요.
1: 그 트럭 운전자가
0: 네. 아. 예, 사장님하고 전부 다가
1: 아이고 그래요.
0: 그 사람에게 사기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들었지만 그 당시 돈으로
1: 예.
0: 뭐 제 차량 값이 값하고 그 사고 난 그 회사 뭐 물건 값이라든가 차량 치료
1: 예.
0: 뭐 이런 거 다 해서
1: 예.
0: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당시 돈으로 좀 큰 금액을 좀 물어주게 되고 보상하고
1: 예.
0: 저도 벌금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내고 이제
1: 예.
0: 그렇게 된 사고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그날 새 차 가지고 신호위반하면서
1: 예.
0: 들어갈 사람이
1: 아이고,
0: 누가 있겠습니까?
1: 그렇죠. 조심조심 아껴가면서
0: 그때 모든 것들이 제가 신호위반을 한 걸로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1: 예. 뭐 블랙박스도 없을 시절이죠.
0: 없을 시절이죠. 예.
1: 예. 뭐 CCTV도 그렇고.
0: CCTV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준다는 것도 없고.
1: 예, 예.
0: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전화가 와서 같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한다고.
1: 오.
0: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래 우리 아들은 이제 목사가 돼서 성직자길 가니까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1: 아.
0: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분이
1: 예.
0: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으셨다 하더라고. 그리고
1: 예.
0: 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1: 아.
0: 사실은 난 그때는 네가
1: 예.
0: 신학 간다는

0: 예, 별로 성내키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그날 전화를 받으시고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렇게
1: 예.
0: 있으셨구나라는 걸또 느끼셨다고
1: 참,
0: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실타래처럼 그 얽히고 설켜서 사람이 사실 얽히고 설키면은 그걸 풀기가 어려운데 주님은 그렇게 얽히고 얽힌 그 실타래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결국에는 이끄시네요.
0: 끌어가시더라고요.
1: 예. 자, 오늘 우리 서머 스페셜 특집 방송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 이제 저희가 찬양하는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을까요?
0: 저 예전에 많이 듣던 찬양, 그리고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1: 예.
0: 다윗과 요나단인가요?
1: 예.
0: 소리엘인가? 그 고백이라는 찬양.
1: 아,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 예.
0: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1: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렇게 보면 잔잔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설레는 마음.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건,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냥, 가만히, 마지막 가사가 보면은, 뭐,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그려봅니다.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멀리서도
1: 아멘.
0: 지그시 바라보시는 듯한, 그것이 그려지게 돼서,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1: 저희도 좋아합니다. 자, 우리 수정교회 박영신 목사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 함께 하시지요.

0: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 6시 44분 이제 지나고 있고요. 서머 스페셜 특집 방송으로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첫 번째 시간 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차가 그냥 폐차되는,
1: 네.
0: 차를 사고 첫날 당일 그냥 폐차되는 그 놀라운,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생채기 하나 나지 않는,
1: 네.
0: 그 기적을 겪으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그 신학의 길로,
1: 네.
0: 뭐 그러니까 탕자였다가 돌이키는 건 아니지만
1: 예,
0: 그
1: 비슷했죠.
0: 주의, 그래도 이제 주의 종의 길에서,
1: 네.
0: 돌이키는 그 과정을, 벗어났던 길을 돌이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1: 네.
0: 그리고 언제쯤 그러면은, 그럼 신대원을 바로 가신 거니까. 그
1: 신대원을 바로 안 갔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서울로 가서,
0: 예.
1: 신학을 하는데, 겁이 나요.
0: 예.
1: 지금까지 음악만 했는데, 신학을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0: 예.
1: 이 신학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0: 그럴 수 있죠.
1: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장신대학교라고,
0: 예.
1: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0: 아, 학사 편입을요?
1: 학사 편입을.
0: 아, 예, 예, 예.
1: 3학년 학사 편입을 해서,
0: 예. 저 광나루 쪽에 있는
1: 신설동에 있는.
0: 예, 신설동에.
1: 예, 예. 예. 아, 학사 편입. 지금 이제 서울 장신대학교 경기도 광주로.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1: 그 전신이 이제 신설동에서 시작된, 예. 그게 이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학사 편입해서
0: 먼저 학사 편입을 하시고
1: 공부하고,
0: 예.
1: 이제 광나루 신대원으로,
0: 예, 예.
1: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0: 아하.
1: 사실은 신대원 입학해서,
0: 예.
1: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0: 아니 왜요?
1: 아니, 본전 생각이 난 거죠.
0: 아.
1: 그렇게 공부하고
0: 그렇게 신학 성악 공부를 하고
1: 공부하고,
0: 예.
1: 뭐 노래도 나름대로 뭐 좀 소리도,
0: 예.
1: 낸다고 내는데
0: 인정받고 유학길도
1: 유학
0: 다
1: 갔다
0: 이제
1: 왔으면,
0: 예.
1: 이제 뭐 하나님이 꼭 이 타이밍에 꼭 이래야 되나? 그러면 처음부터 신학을 하라 하시든지,
0: 예.
1: 왜 가만히 놔두셨다가 이제 이제 속된 말로,
0: 예.
1: 먹고 살만하니까,
0: 예.
1: 이제 하지 말라 그러시느냐?
0: 아, 이제 탄탄대로를 이제 걸을 일만 남았는데.
1: 그죠, 뭐 탄탄대로는, 예. 아니더라도 그런 대로 좀 이제,
0: 예, 예.
1: 좀 그렇게 할 텐데.
0: 그렇죠.
1: 멋지게 무대에서도 좀 서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일 하는 거냐?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타내는 것 아닌가? 꼭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되나?
0: 그렇죠. 뭐 전문 우리 직장 선교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장신대에 가면 주기철 기도탑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하루는 저녁을 먹고 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0: 예.
1: 이제 억울한 마음에 기도라기보다는 따지러 들어갔죠.
0: 예.
1: 하나님께 따지러. 근데 제가 성악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1: 목소리가 좀 큽니다. 남들보다.
0: 아, 우렁차게, 네. 따지셨네요.
1: 근데 기도실이 5층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청마다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0: 예.
1: 3층에 제가 하나 방이 비어서 들어갔습니다.
0: 예.
1: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일하깁니까? 그게 첫마디였어요.
0: 예.
1: 안 합니다. 못 합니다.
0: 예.
1: 음악만 했는데 내가 무슨 신학을 합니까?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못 한다고.
0: 예.
1: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잠깐 한 줄 알았습니다.
0: 예.
1: 눈 뜨고 나오니까 아침 6시더라고요.
0: 그러셨어요. 밤을 새셨나요?
1: 밤을 샌 거예요. 근데, 예. 저에게는 잠깐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하는 말, 방송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이 XX야. 네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네가 목소리가 좀 크냐? 그런데 그게 기도냐고. 뭐라던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냥 그렇게, 예, 예. 바락바락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대들었다는 거죠.
0: 그래요.
1: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0: 그리고
1: 제가 눈을 뜨고 나온 생각, 기억나는 건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0: 그냥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새벽에. 그때 이제 눈 뜨고 봤을 때 아마 딱그 얼마 되지 않은 딱 주신 감동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붙들고 왔다. 에베네셀로 갔다.
1: 예.
0: 내가 다 준비할 건데.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다 준비할 건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1: 예.
0: 그 말에, 그 감동에 제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1: 고꾸라지셨네요.
0: 네, 제가 못한다 그랬는데
1: 예.
0: 모세가 나는 말도 할줄 모르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말 잘하는 내용 아론 있잖아. 붙여줄게.
1: 다 해주시는
0: 다
1: 거예요.
0: 해주시는데
1: 예.
0: 그것처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말에 정말 무슨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예.
0: 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다시는 내가
1: 예.
0: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안 한다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1: 그때 이후로 최소 30년이 지났지요.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안 한다, 못 한다는 말을 하셨나요?
0: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 아우, 할렐루야.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0: 네,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1: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묵묵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느냐라는 그 응답도 다 주셨으니까요. 이젠 그럼 편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졸업하시고,
0: 졸업하고.
1: 그 다음에 이제 안수의 길로 이제 가신 거지요. 예. 그러면 목사님께서 목사님 태어나신 쪽이 어디셨지요?
0: 저는 이 근처입니다.
1: 근처.
0: 경북 영천입니다.
1: 아, 영천이세요. 아, 영천이면 정말 가깝지요. 예. 그 명천에서 이제 다시 서울로 유학을 가셨다가,
0: 네, 대구로 유학을 갔다가
1: 그렇죠.
0: 거기서 이제 서울로 간 거지.
1: 그리고 서울에서 신대원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교역자의 길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기도를 하셨을 텐데, 주여, 고향에 가게 하소서라든지, 아니면 주여, 서울에 남게 하소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놓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0: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그러면은,
0: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1: 예.
0: 찬송하지만,
1: 아, 그 무서운
0: 예,
1: 찬송.
0: 무서운 찬송이죠.
1: 예.
0: 그런데 요즘 뭐 저희들 신대원 때는 그런 말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골라 가오리다. 그런 뭐
1: 예.
0: 개사람도 서로 웃고
1: 그렇죠,
0: 그랬는데,
1: 그렇죠.
0: 사실은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고, 사실 마음속에 어디든 보내시면 간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 보내시면은
0: 네,
1: 가겠습니다.
0: 보내시면 간다.
1: 예. 그럼 어떤 그 보내심에 대한 어떤 사인이랄까요? 그걸 좀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셨겠어요?
0: 그렇죠.
1: 예.
0: 은근히 이제 기대는 하고 있었죠.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까지 미국 플러에
1: 예.
0: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1: 예.
0: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담임을 나가야 되는데,
1: 예.
0: 사실 어느 쪽으로 갈지, 뭐 임지가 많이 담임 목사 청빙 이런 광고가 기도 공보에 나오고
1: 예.
0: 있지만, 선뜻 내기가 무섭기도 하고,
1: 예.
0: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1: 아,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0: 막상
1: 예.
0: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1: 예.
0: 그런 마음도 들고, 그뭐 여러 군데 이제 추천도 받고 지원도 하고 해서
1: 예.
0: 이제 세 번이 있었어요.
1: 와, 목사님, 지금 시각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한번 테이블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0: 그렇게 해서
1: 예.
0: 다들 뭐한표 차로 안 되고 아쉽게
1: 아,
0: 안 되고
1: 예.
0: 그랬는데, 결국은 울산이라는 곳을
1: 예.
0: 우리 동료 목사님이 난걸 보고 지원해봐라 했을 때 왠지
1: 예.
0: 이곳인가
1: 예.
0: 하는 느낌으로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6개월이라는 청빙 과정을
1: 예,
0: 거쳐서
1: 예.
0: 이곳으로 오게 됐죠.
1: 아, 이곳인가? 이곳이구나.
0: 네,
1: 예.
0: 확신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1: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간증이 너무 귀해서 9332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퇴근길 목사님 간증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 그럼요. 듣는 제가 충만한데 은혜가 아주 좋습니다.
0: 부끄럽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앞부분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실까요?
0: 우리 수정교회는 이제 118년 된 교회입니다.
1: 118년.
0: 예. 예. 118.

0: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1: 예.
0: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며 대를 이어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계시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참 귀한 분들입니다.
1: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이 교회 다니셨어요라는
0: 네.
1: 경우가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많이 계시죠.
1: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섬기신 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요.
0: 이제 뭐만 5년.
1: 만 5년.
0: 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만 5년이면은
0: 네.
1: 이제 그 어떤 교회, 오래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0: 예.
1: 어떤 그런 그 역사 정통성과
0: 예.
1: 또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일으키시는 어떤 그런 거룩함의 파도가 같이 이렇게 좀잘 조화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막 맞물려서
1: 예.
0: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향기를 풍기는.
1: 예.
0: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제 목회 모토가 더 예수님처럼입니다.
1: 더
0: 예, more
1: 예수님처럼.
0: like Jesus 해서 더 예수님처럼
1: 예.
0: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최고인 것
1: 할렐루야.
0: 같아요.
1: 성화의 길 걸어가는 수정교회입니다. 사실 이 수정교회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시고 흘러갈수록 우리도 예수 닮고
0: 그렇죠.
1: 수정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목사님 설교 듣는 분들마다
0: 네.
1: 또 예수 닮은 거잖아요.
0: 그렇게 접하는
1: 예.
0: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1: 예.
0: 예수 생명이 전해지는 예, 그런 은혜의 역사가
1: 할렐루야.
0: 일어나기를 바라는
1: 아멘. 목사님 간증을 정신없이 듣다가 이제 어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0: 거죠. 예.
1: 수정교회 자랑과 우리 목사님의 인사 말씀, 축복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수정교회는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 전통 가운데 또 지켜나가는 것들 함께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찾아오시고 또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여기서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바리스타이십니다. 목사님의 그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수정교회 한번 방문하시면
0: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1: 언제라도 환영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 듣고 싶은 찬양 한 곡을 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바리톤 우주호의 음성으로 주의 은혜라 준비했습니다. 한 1분 정도 들으실 텐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과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원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서원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참빛이 영원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빛을 향해, 미움은 어둠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며 함께 나눈 찬양 승리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디바솔의 그래도 가자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귀한 계명을 붙잡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찬양과 또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은수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산나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찬송이었고요.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빛이 거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나게 함께 찬양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4682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눌게요.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내 삶의 노래로 청취자분들 모두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들으면 좋을 찬양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취자분들 응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김명선이 찬양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이재현이 찬양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풍성한 찬양 나누면서 세상이 줄수 없는 쉼과 위로를 나눈 시간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그 빛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신총회 사무총장이신 제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언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었는데 참 진짜 너무 귀한 분이시다 싶어서 아주 깊이 매료되었던 차에 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사흘 길을 지나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물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서는 물을 구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건데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혹은 쓴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인생의 마라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멋있는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지만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커다란 아픔 또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인생의 마라에 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구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그 책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사람의 인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총 500명의 후보자를 정하고 그중에 34명의 후보자를 더 추려서 그분들을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 좋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냈는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그 책을 통해서 짐 콜린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 책에서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살펴본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선별된 34명 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도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그리고 최고로 성공한 사업가도 있지만 그 모든 사례들을 다 통틀어 살펴봐도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절벽이란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와 비슷한 개념이지요. 그러면서 짐 콜린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벽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종류의 절벽이든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절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절벽을 넘어갈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절벽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인생에 찾아온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의 마라에 처하게 될 때 그 문제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라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세 가지 교훈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마라에 이르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사흘길을 걸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들이 홍해를 걷는 때가 언제였다는 뜻입니까? 사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께 좀 재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해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양에서는 동해 바다가 좀 가깝죠. 이 홍해는 동해 바다처럼 그렇게 깊고 아주 광대한 바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바다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둘로 나누어지고 마른 땅이 생기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또 병거들은 수장되고 이 뭐 우리가 그냥 말로 대충 듣고 또 알아서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홍해를 기억했더라면 인생의 마라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홍해에서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고 뒤로 돌이켜자니 애굽 군대가 찾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가르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인생의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홍해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나간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때는 정말 죽기처럼 어려웠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그 문제가 어느덧 해결되고 또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다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지금 처한 이 마라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몸이 좀 큰데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부잣집에서 자라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냈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거창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고향에서 계란 장사를 하셨는데 아주 소문난 알부자셨습니다만은 돈은 별로 없고 알만 많은 알부자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장사를 하시다가 부도가 네 번이나 났습니다. 한 번 부도나도 어렵다는 그 부도를 네 번이나 경험을 하셨으니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나이 마흔을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88세까지 사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늘 질병을 가지고 산 삶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유언을 제가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40몇 년 전에 어머니 이제 자궁암에 걸려서 자궁을 드러내야 했을 때 그때 몸이 너무 약해서 마취를 하면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다 해서 마취도 안 하고 생배를 찢어서 자궁을 드러내야 했을 만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네 번째 부도를 맞았을 때가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던 1994년 추석 무렵이었는데 그때 부도를 내고 이제 잠시 부모님을 창원에 있는 먼 친척 집으로 이제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부도 처리를 위해서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끝이 나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이신데 왜 우리 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야 되나요? 그런 괴로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제가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있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웃을 일, 울 일, 가슴 벅찬 일, 가슴을 후벼 파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이 겪었던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겠지. 그런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겨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굳게 붙잡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원래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의미를 부여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 현재라고 보고요, 이쪽을 과거, 이쪽을 미래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며 사는 고백이지요.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과거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는 그들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홍해를 기억하고 홍해라는 말로 대변되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경험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결국 이 마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마라에 이르게 될 때 기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물샘이라는 것은 오아시스지요. 우리 한국에는 오아시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아시스에 대한 그림이 잘 없습니다만은 간혹 이제 그림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오아시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아시스가 큰 거는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보면 이제 이집트가 나일강이 흐르고요. 나일강 이제 서편이 사하라 사막인데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사막 체험 프로그램,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것을 하게 되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 쓴 블로그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저도 그때까지는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오아시스는 그 폭이 50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샘 열둘, 뭐 지금은 모세 때부터 수천 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가 지금도 있는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에게는 충분한 물이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림이라는 곳이 마라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금 인생의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고통을 겪어도 지금 비록 물이 없어서 목이 타도 11km만 가면 엘림이 있고 그 엘림에서 목을 축일 만한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 마라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11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안 하죠.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소리입니다만 절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수로 광야를 지난 것도 마라에 이른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라에 이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마라를 지나면 11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을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라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실 때 첫 번째 부른 곡이 뭐였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름다운 선율로 고백한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곡이 이제 원래 영어로 된 찬송인데, 영어로 된 찬송도 3절까지 있고 우리 찬송도 3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영어 가사의 1절, 2절을 우리 찬송 가사로 만들 때 이제 3개절로 만들어서 우리 찬송을 만들었고, 원래 있는 3절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래 있는 3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글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상, 결코 잊지 말자. 종종 악이 너무나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만족해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악이 강한 듯 보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많고 나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주식만 사면 오르는데 나는 왜 이런지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이 있고 3절이 있겠죠. 1절과 2절에 자연 만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고백을 해놓았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만드신 솜씨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무더위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몇 달 지나면 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자연 세계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언젠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47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주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이곳에 계십니다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지금 내가 인생에 말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바로 그 사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어려울 때 그들은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견뎌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록 마라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 엘림, 그 너머 가나안 땅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손 불끈 쥐고, 그래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길을 쓰고라도 11km만 더 가자.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마라를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마라에 있을 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홍해를 기억하셔야 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엘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는 동시에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경험하는 이 마라의 현장에서 쓴물도 단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의 성분이 바뀐 겁니다. 물의 성질이 변한 거지요. 쓴물이 단물로 된 겁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예비하신 것도 분명히 맞지만 지금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여주시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색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는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에 있을 때 기도하면, 정말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라라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되기 전에는 창원에 있는 가음정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음정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총회교육원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기관 목사 혹은 협동 목사 뭐 이런 이름으로 파트타임 사역을 했었는데, 1999년 2월 셋째 주일에 제가 잠실중앙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3월 첫째 주일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기관 목사나 협동 목사님들은 뭐 새벽기도는 잘 안 가시는데, 저는 부임한 지 두 주밖에 안 됐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첫날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 40k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보이던데 집에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잘 안 보이던 분들이 새벽기도 보이시면 걱정을 하시는구나.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며칠 지나면 안 보이세요. 위로가 돼요. 아, 문제가 해결됐나 보구나. 참 서글픈 우픈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인생의 마라가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부디 우리 사랑하는 은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인생의 쓴물이 나를 괴롭히는 마라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

0: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말씀, 아까 우리 상반절만 보셨습니다만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뭔가요?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탈락했습니다. 모세만 합격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내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겨내셔야지요. 그 인생의 마라의 선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눅들거나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인생의 마라에 있을 때 뭘 기억하라고요? 홍해를 기억하라. 뭘 기대하라고요? 엘림을 기대하라.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생의 마라를 혹은 인생의 절벽을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라를 잘 이겨내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참으로 큽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라에서 경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라는 찾아올 텐데 그 마라가 닥쳐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라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라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의 가장 깊은 깊숙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의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

0: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길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모형 토끼를 쫓는 경주에서 오랜 기간 우승을 차지한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언제부터인가 경주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같은 우리에 갇혀있던 개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 왜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사냥개는 대답을 했죠. 나이는 무슨, 나는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도 우승했어. 그런데 왜 경기에 나가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가? 마지막 질문에 우승한 사냥개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쫓아간 토끼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 모형이더라고. 그날부터 나는 의욕을 잃어 경주에 나서지 않네. 돈을 보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윌가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 존 보글이 자주 사용한 예화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은 더하겠죠. 모형 토끼를 쫓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푯대를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향해 단단히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버티는 기다림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급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띄워드렸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오늘 이밤 우리에게 그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을 다시 붙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임성규의 음성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고 달빛 마을 짐니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3654하나번님, 안녕하세요.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3889번님께서도 아멘. 주님과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주시면 들려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6541번님께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찬양입니다.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조준모의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함께 들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한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은 Audrey Assad가 부르는 Abide With Me 영어 찬송과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밤,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증인 외에 또 누가 보았습니까?

0: 판사가 물었다. 거제 증오 씨가 대답했다.
1: 판사님, 제가 봤습니다. 저 외에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런 만행을 비밀리에 저지르지 않고 만인이 보는 자리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런 행동을 즐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0: 판사가 물었다.
2: 비즐리 씨, 이 모든 악행을 저질러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1: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이름대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제게 득이 됐습니다.
0: 판사가 말했다.
2: 집행관, 피고인을 데려가고 무자비 씨를 법정으로 데려오십시오. 무자비 씨, 당신은 사악하고 철저하게 모든 긍휼을 억압해 무자비라는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불쌍한 맨소울이 합당한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의 참상을 애달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회개로 이어질 만한 모든 생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합니까?
3: 저는 무자비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전 제 이름대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무자비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전 맨소울이 감상에 빠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2: 뭐라고요? 지금 본인의 이름을 부인하고 본인이 무자비가 아닌 격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증인들을 부르십시오. 증인, 저 주장이 맞습니까?
0: 진지 씨가 입을 열었다.
1: 판사님, 저자의 이름은 무자비입니다. 모든 개인 문서에 무자비라고 써놓았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은 다른 이름으로 가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탐심 씨는 청직이라는 선한 이름 뒤에 숨고, 교만 씨는 필요할 때면 깔끔이나 미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진실 씨,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판사가 말했다.
4: 판사님, 저자의 이름은 무자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자를 알았는데 공소장에 기록된 모든 악행을 저자가 다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디아볼루스의 부하 중에는 심판의 위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모두 감상적이라고 치부합니다.
2: 집행관, 오만 씨를 법정으로 데려오십시오.
0: 판사가 말했다.
2: 오만 씨, 당신은 맨소울의 샤다이 왕의 장군들의 항복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오만하게 거절하라고 악독하게 가르친 혐의로 오만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위대한 샤다이 왕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하도록 맨소울 주민들을 선동했으며 임마누엘 왕자에 대항해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0: 오만 씨가 대답했다.
3: 여러분, 전 지금까지 용감하고 용맹하게 살아왔습니다. 상황이 극히 암울할 때도 수치심에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적이 열 배나 강하더라도 전투에서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어떤 명분으로 싸우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맹하고 남자답게 싸우고 승리를 거두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0: 판사들이 말했다.
2: 오만 씨, 당신은 용맹한 사람이라서 혹은 역경 속에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용맹을 위대한 왕과 임마누엘 왕자에게 반역을 하라고 부추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기소된 겁니다.
0: 하지만 오만 씨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문이 모두 끝나자 판사들은 다음의 지시사항과 함께 사건을 배심원단에게 넘겼다.
2: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과 그들의 주장,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진리와 의의로 왕을 위해 이들에게 내릴 평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러자 믿음 씨,

0: 참마음 씨, 정직 씨, 악증오 씨, 하나님 사랑 씨, 진리 파악 씨, 하늘 마음 씨, 온건 씨, 감사 씨, 선한 사역 씨, 선한 열심 씨, 겸손 씨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법정에서 나갔다. 배심원단은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배심원장인 믿음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전 피고인들이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0: 참마음 씨가 말했다.
2: 저런 악한들이 체포되다니 정의의 개가이지요.
0: 악증오 씨가 말했다.
3: 맞습니다. 맞아요. 내 평생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습니다.
0: 하나님 사랑 씨가 말했다.
4: 그러자 진리 파악 씨가 말했다.
5: 저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샤다이 왕께서도 우리의 편결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0: 하늘 마음 씨가 말했다.
6: 저들과 같은 모든 범죄자들이 맨소울에서 쫓겨난다면 맨소울이 얼마나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0: 이어 온건 씨가 말했다.
7: 전 판단을 성급히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자들의 범죄가 너무나 극악무도한 데다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라서 눈먼 자가 아니고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8: 저런 반역자들이 감옥에 갇혔다니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0: 감사 씨가 말했다.
9: 저도 무릎을 꿇고 함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겸손 씨가 말했다.
10: 저도 참 기쁩니다.
0: 선한 사역 씨가 말했다. 그러자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된 선한 열심 씨가 말했다.
11: 저들이 맨소울을 타락시키고 맨소울의 파괴를 꾀했으니 저자들을 처형합시다.
0: 이 편결에 합의한 후 배심원단은 법정으로 돌아왔다. 재판장이 말했다.
12: 배심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어떤 편결을 내렸는지 알려주십시오. 모두 편결에 동의하셨습니까?
13: 예, 재판장님.
0: 배심원단이 대답했다.
12: 누가 편결을 말씀하시겠습니까?
13: 배심원장이 하겠습니다.
0: 재판장이 배심원단에게 말했다.
12: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이신 샤다이 왕을 위해 생과 사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배심원으로 선정되셨고 각 피고인의 재판을 보셨습니다. 어떤 편결을 내리셨습니까?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14: 유죄입니다, 판사님.
0: 배심원장이 대답했다. 그러자 판사가 말했다.
12: 집행관, 죄수들을 데려가십시오.
0: 오전에 편결이 내려지고 오후에 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다. 죄수들은 다음 날 오전으로 예정된 처형 때까지 감옥 깊은 곳에 갇혔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

그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들으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표현이 참 묵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셨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바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앞날도 그분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렵더라도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도 그분 손 안에 있고 우리 모든 존재가 그분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래신 그 십자가,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마커스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5703번님께서 저희 딸 혜린이가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은혜 찬송 듣고 싶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멀리서 그것도 영국은 되게

유학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여기서 유학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His Plan의 나의 기도, Isaiah 61의 삶의 예배, We Love의 작은 불꽃 하나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웃을 향한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오래 참음을 여러분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앨범 중에서 인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 올해 참음이라는 그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여러분과 방송을 하면서 내 삶에서 온전한 인내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인내를 이룬 것, 오래 참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에서 맺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 나눴어요. 오래 참음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맺은 그 열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께 찾아올게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0: 공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상의 일들,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고 먹고 나면 그릇을 닦아야 하죠. 언젠가부터 이런 평범한 일들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불만은 성공을 위해 더 특별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특별하고 멋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하고 멋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일상 속에 허락된 작은 섬김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맷 레드먼의 Nothing But The Bloo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염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따라갈 만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참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알아야 할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의 일들 가운데 길이 보이죠?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달콤하고 그러면서도 오묘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갈 길 몰라 답답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또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1, 2, 3, 4.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러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결단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방의 성도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또 탈북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줄의 응원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3937 성도님, 그리고 부산에서 7724 성도님, 또 제주에서 오셨네요. 제주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 항상 품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0208 성도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하는 코너 이어드리고 있죠.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요. 그 열매로 이 대한민국 땅에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셨고 수많은 탈북민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교회와 성도분들이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또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해야겠지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매주 각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멀리 대구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1: 네, 대구에 있는 상인제일교회입니다. 그 대구 달서구에 상인동이 있다 그래요.
0: 네.
1: 그 상인동에 세워진 탈북민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1이라는 것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탈북민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0: 예, 영남 지역 첫 번째 탈북민교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한국에 한 7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에 남한 출신 목회자가 세운 탈북민교회가 3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면 역사도 꽤 오래됐겠네요. 네. 교회들 중에는. 목사님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은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통합측에서 신학을 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90기 졸업이네요.
0: 네.
1: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정도를 남한교회를 섬기셨고요.
0: 네.
1: 그리고 2004년경에 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 선배로부터 지금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0: 예.
1: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대구 하나센터의 전신인 대구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분들이 이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1: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기관에서 신원조사를 받고요.
0: 네.
1: 그리고 안성의 하나원이라는 통일부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한국 사회를 세 달 만에 안다는 게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0: 그렇죠.
1: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배정이 되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0: 예.
1: 네. 그곳에 등록이 되어서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또 일정 기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0: 지원받을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하는 거죠.
1: 네. 네. 그리고 담당 형사와 만나는 것, 휴대폰 개설하는 것, 은행 업무 보는 것, 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안내가 필요한데
0: 네.
1: 그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정착 도우미가 하게 됩니다.
0: 그래도 맨 땅에 네가 알아서 부딪혀라 이런 게 아니고 곁에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분들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1: 지금은 이런 에피소드가 별로 없는데 예전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국에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0: 네.
1: 똑같은 네모 건물이죠.
0: 네.
1: 그리고 숫자만 기록돼서 구분을 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본인 집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데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간혹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럴 때 또 정착 도우미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집을 안내해주고
0: 네.
1: 예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이 김 목사님께도 있었나 봐요.
1: 네네.
0: 네. 자, 그런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1: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일반 남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제 본인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0: 네.
1: 그렇게 해서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 사실 탈북민 분들과 함께

0: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 않으셨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북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0: 그러니까요.
1: 우연한 교회 선배 부탁을 받아서 네. 이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탈북민 교회로까지 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0: 자,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대구 상인제일교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세운 목적과 비전 함께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목사님 네 가지 목적을, 비전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북한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0: 아멘.
1: 두 번째,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 세 번째,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네 번째,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북한이 열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으로 달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0: 아멘. 자,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대구 상인제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역이 어땠는지 또 올해 사역 계획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교회가 세워진 지 21년이 되었으면 무엇을 안 해봤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해오셨을 것 같지요?
0: 예.
1: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은 교회 사역으로 우리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착 도우미,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합니다.
0: 네. 이제
1: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이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NGO 사역을 함께 하고
0: 네.
1: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0: 그렇죠.
1: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사역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0: 네.
1: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 남한에 정착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특별히 상인제일교회는 성경필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요.
0: 네.
1: 성경필사를 하는 중에 북한 교화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신약을 다 마쳤는데
0: 예.
1: 그 이후에 교화사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간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이런 간증이 마음에 있으면 더 열심을 내게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특별히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 가정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0: 네.
1: 사실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가장 절실한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0: 네.
1: 가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일을 17년째 진행하고
0: 와,
1: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0: 예.
1: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연계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햅쌀 나눔을 10년 가까이 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년회 밤을 개최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문화공연을 보여주고
0: 네.
1: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오고 있고요. 우리 반찬 나눔 사역, 그리고 각종 경조사 지원을 통한 전도 사역. 여러분 이렇게 보면 딱 NGO
0: 그러네요.
1: 성격이 드러나죠.
0: 네.
1: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0: 참 대구 상인제일교회가 이 수많은 사역들, 특히 탈북민 정착과 또 지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물질도 필요할 텐데
1: 그렇죠.
0: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재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네. 사실 탈북민 교회가 20년 넘게 사역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는 주변 교회와 또 마음 있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0: 네.
1: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있는 상황이어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마음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0: 이것은 이제 참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1: 네.
0: 계속해서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참 비좁은 공간 그리고 낡은 공간 때문에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보니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의 좀 낡은 공간을 카페처럼 꾸며서
0: 예.
1: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셨어요.
0: 예.
1: 그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할 거고, 각종 기자재도 필요하고, 커피 뭐 관련 도구도 필요하고,
0: 그렇죠.
1: 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마음에 지금 감동 있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대구 상인제일교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대구 상인제일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특별히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첫 번째
1: 네.
0: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간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근데 이 남편분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이 기간
1: 네.
0: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성도들이 우리 북한에 두고 온온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상인제일교회가 올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 소개해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다음 주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초고속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앞세워 TSMC 반도체 공장 건설의 속도를 내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도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인 칼릴 알하야를 선출하면서 중동 휴전 협상과 향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취임하며 지방 분권과 재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정세와 중일관계 변화로 인천공항의 환승객이 크게 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관광공사가 K리그 경기 관람과 지역 여행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상품 K리그 트립데이를 본격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일리엔K 보도입니다. 북한 청년들이 한국의 영상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구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의 공장을 빠른 속도로 건설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은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2년 8개월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대만 가오슝의 최첨단 2나노 반도체 공장도 착공 3년여 만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공장 부지의 농지 용도 변경을 불과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공급 기반도 기업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구축했습니다. 대만 역시 기존 정유 공장 부지를 반도체 단지로 전환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달 반 만에 끝내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TSMC는 앞으로 5년 동안 공장 25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공장 건설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풍부한 용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까지 갖춘 점도 공장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을 서둘러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수도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도 드론 약 400대를 동원해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를 공격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용 드론으로 모스크바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향해 한 달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양측 모두 상대의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하는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창고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미사일로 보복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드론 공격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뿐이라 물류와 산업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쟁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상호 보복이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 수도권 방공망과 핵심 기반시설 방어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타격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는 최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출을 크게 늘리며 중동산 원유를 아시아로 공급해 왔는데 이 항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현실화하면 운송거리와 보험료가 함께 오르면서 원유 수입 비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과 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이 실제로 해상 봉쇄를 실행할지 선박 공격을 재개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만큼 국제사회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 인사인 칼릴 알 하야를 선출했습니다. 알 하야는 전임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사망한 뒤 지도부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인질 교환과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 측 대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마스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의 더욱 강경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선출이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력을 재건하며 이란 등 우호 세력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마스는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큰 피해를 입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지만 지도부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 하야가 휴전 협상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 교체가 앞으로 휴전 협상은 물론 중동 정세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제59대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10년 동안 영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통해 국가를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내 향후 10년 국가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 분권 확대와 재산업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국방협력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운송 문제를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지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유럽 주요 국들도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영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 확대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과 중국, 일본 관계 변화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해외 환승객이 크게 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환승객은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했고 아시아나 항공과 저비용 항공사들의 환승객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 두바이와 도하 등 중동의 주요 허브 공항 이용이 줄어들면서 유럽과 미주를 오가는 승객들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정했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로 중국발 일본행 환승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고유가로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직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승 노선을 선택하는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원화 약세로 한국 경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도 환승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항공업계는 환승객 증가가 고유가와 고환율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노선 확대와 환승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련 수요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경기 관람과 지역 여행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K리그 트립데이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 상품은 축구 경기만 보고 돌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과 숙박, 먹거리 체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지난 5월 시범 운영에서는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이 대전에 찾아 경기 관람과 지역 명소를 함께 둘러보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K리그 경기로 대상을 확대해 당일형과 1박 2일 체류형 상품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블루라인파크, 전주에서는 한옥마을과 완산벙커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기 관람을 지역 소비와 관광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스포츠 관광 모델이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스포츠 팬들의 방문이 일회성 관람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상품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 시청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오래된 노트텔을 찾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경북도 소식통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평소에는 당국이 허용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신 미디어 재생기기인 MP7이나 MP8을 사용하고 집에서는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신 기기에는 시청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적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단속원들이 잘 사는 집에서 낡은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을 역이용해 일부러 오래된 제품을 구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수요가 줄었던 노트텔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고 오래돼 보이는 제품일수록 오히려 더 찾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외부 영상물 시청을 포기하기보다 적발을 피할 방법을 더욱 치밀하게 찾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 내륙과 대구, 경북 중남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남한의 수도권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파주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파주 29도, 인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주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아침에 외출하실 때 우비와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 26도, 전주 25도, 남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남원 33도, 고창 32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상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대구와 구미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5도, 구미와 상주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구미 34도, 상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평양과 양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4도, 자성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자성 모두 28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개성과 신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 신계 2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무산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원산과 평강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 24도, 고성과 평강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강 27도, 원산과 고성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날씨가 흐리면서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집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긍휼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오늘의 첫 찬송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는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응답하소서. 나의 마음이 말하기를 너는 와서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므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니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당신께서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의 종을 진노로 물리치지 마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내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 내 대적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목숨을 나의 적들에게 내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독설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선하신 여호와를 볼 것이라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7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고백과도 같이 긍휼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그 길로, 가장 완전한 그 길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까지 찬양 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찬양은 성도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대원이 되면은 면역세포가 200배가 늘어나고 찬양한 직후에는 500배가 늘어난대요. 찬양하세요.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늘 찬양하는 믿음, 고귀한 믿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순종의 제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고통의 진화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위대한 인내를 터득하게 되고 힘겨운 인내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더욱 연단이 되어 높은 인격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쌓으면서도 계속 감사하면 불멸의 희망 갖는다고 믿음의 승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

0: 사도는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경과 시련,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1: 인내의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감사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릴 텐데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어서 나의 부르심 그리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박진희씨입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찬송가 한 소절과 함께 그 은혜를 만나봅니다.

0: 저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축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나누면서 김서연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서연 자매 선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의 찬송가 1절과 4절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김서연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의 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그 간절한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북녘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그곳에서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 맺힐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서연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나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곡조를 입힌 찬양과 기도의 한 줄 한 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로 다시 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알람을 조정해 놓고 그 아름다운 소리에 기분 좋게 하루를 엽니다.

예배자의 이른 아침, 우리 주께서도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어서 오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4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시죠. 주께로 한 걸음씩.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을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0: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며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이 구성은 크게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 심판의 신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여기 이제 25장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33장부터 48장, 세 번째 단락입니다. 33장에서 48장은 이 회복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장면도 나오고, 새로운 이 새 성전이 세워지는, 회복이 되는 이 장면까지 다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 있는 열국의 심판 가운데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를 이제 그 시기로 따지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게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 이제 함락 후에 15년이 더 지난 571년이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좀 있고 나서 이제 임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쭉 올라가서 두루를 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두루를 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한 13년 정도를 두루를 함락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두루는요, 이제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있고 본성, 위기일 때 왕이 피난을 해서 왕이 통치를 하는 이 본섬은 어디냐면 거기서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이제 섬에 성을 크게 쌓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서해 바다에 가면 제부도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부도. 제부도는 바닷길이 열리는 섬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물이 쭉 빠지면 거기에 이렇게 얇은 길이 열리면서 섬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물이 다시 들어오면 싹 없어집니다. 두로 같은 경우도 이 안쪽에 이제 본섬이 있고 안에 이렇게다가 외적이 오면 이 왕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함락시키려고 13년을 애를 썼다가 결국은 제대로 함락을 못 시키고 퇴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누가 이제 무찌르냐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아주 파죽지세로 여기를 몰아붙이고 본섬, 원래 안쪽에 있는

만들어서 거기를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이 두로만 13년을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수고해서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자, 머리털 빠질 때까지 싸웠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무지러졌다. 자, 그래서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될 때,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머리가 무지러졌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도 공격을 하다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무지러진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생소한 표현을 하나 배웠습니다. 머리가 무지러진다. 머리가 무지러진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는 건 어깨에 이 짐을 지고 예를 들면 공성태로 공격을 한다. 이럴 때 어깨가 탁 이게 살갗이 벗겨져 가지고 헤어지고 달았다 할 때 어깨가 벗어졌다 그럽니다.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모든 군대가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와 군대가 수고한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로를 결코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정말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되기를 바라고 노력을 했는데 아, 이게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은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좀만 하면 된다. 너 거의 다 왔다. 하려고 하는데 안 돼. 희한하게 안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말 지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로를 허락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힘과 여태까지 온 세상을 제패했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막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좀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좀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된다. 그래서 막 하는데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에게는 물러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가 아직 허락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물러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진념의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게 13년을 아주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고 물건을 노략하고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직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물론 이전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때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신 내가 애굽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시죠. 애굽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며 악을 자행했던 그 악이 하나님의 보좌에 꽉 쌓일 정도까지 심판을 자초하는 때까지 왔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을 두로 대신 하나님의 수고하고 애씀의 보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뭐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애를 쓴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꼭 그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허락해 주셔야.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보상으로 허락해 주시죠.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자, 바벨론이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열방 가운데 이루는 것으로 이제 쓰임 받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도 하나님이 때로는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할 것이다. 자, 그날에 이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바벨론에게 넘기실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 뿔은 뭐냐?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을 솟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에게 새로운 한 소망을 도달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장차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예고를 합니다. 또 나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겠다. 여러분 에스겔 24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동안 입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이들에게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건 뭐냐? 장차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의 뿔 도단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데 잠잠하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30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상 이 애굽은 바벨론이 애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넘겨주신다고 말씀했죠. 자, 1절에 이제 애굽에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자, 슬프다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애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을 향한 본격적인 슬픔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3절에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자,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구름이 꽉 끼어서 맑지 않은 날. 그러면서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여기 보면 구스의 근심이 있고 또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고 또 5절에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함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구스, 붓, 룻, 붓은
리비아, 루스는 이제 리디아.

0: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주변에, 애굽 주변에 있던 다 애굽이 전쟁을 크게, 특별히 국제전쟁을 할때 함께 대동해서 나갔던 일종의 국제전쟁 네트워크들입니다. 이 동맹국들이 모두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지고, 옆에서 함께 했던 동맹국들 다 무너지고, 애굽의 그 교만한 권세도 낮아져. 밑돌에서부터 수애내까지. 자, 이거는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정도의 이제 애굽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하고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표현 중에 6절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으신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 권세가 있으면 사람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자, 그때 8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을 일으키고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뭘 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 또 헤케트신, 개구리신, 모든 다른 신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시고 애굽의 신은 우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 참되신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각 나라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잘 나갈 때 우리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이걸 하리라 할 때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집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집념이 있어서요, 반드시 하리라 그러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노력과 힘으로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새로운 전환, 또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그의 동맹국들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되니 거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급변하는 근동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예언과 외침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 심판의 칼은 물론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지한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오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혹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나를 일깨우시려는 주님의 목소리는 아닌지 오늘도 경성하여 하나님의 마음 앞에 앉아 겸손히 주님의 생각을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립니다.

0: 아멘.
1: 모든 민족의 생사화복과 그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나의 주권을 오늘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물론 카페인 때문에 마시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커피잔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음료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커피는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더치커피, 콜드브루 등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커피 원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뭐 예가체프나 만델링, 콜롬비아 등 대부분 생두가 생산되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 붙여지지요. 이 생두를 고소하게 원두로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200도에서 250도의 고온에서 로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두 번의 로스팅의 과정을 거친 원두를 잘 갈아서 알맞은 온도에 물로 내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커피가 됩니다. 바리스타의 손에서 가장 잘 로스팅되어서 최상의 향기를 내는 커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잘 단련되고 훈련되어 경건과 거룩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커피를 마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몸과 정신을 깨우려고 할때 따뜻하거나 차가운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중후하고 세련된 커피의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또 쓰면서도 깊고 고소한 맛을 느끼며 겨울에는 뜨거운 또 여름에는 차가운 커피를 한잔 마시면 피곤해서 축 늘어졌던 몸이 바짝 긴장을 하며 깨어나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몸을 깨우는 커피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으로 조금은 늘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심을 깨우고 오늘도 새로운 힘을 받으며 승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찬송 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세요.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 없는 시간 사용, 준비가 부족할 때, 또 장시간에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또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고 미루는 버릇이라든가, 또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 정리정돈을 안 한다든가, 아무튼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낭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일 거예요. 일이 많은 날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순서를 잘 정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하는데 하루를 적당히 잘라서 잘 쓰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절한 시간 사용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게으른 사람들을 질책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게으름의 요소들을 털어버리시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첫 곡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CTS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목회자는 아니지만 영국의 조지 파커 목사님은 동시대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에 비견되는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펄전과 파커를 놓고 비교하며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편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평생에 걸쳐 만들어갔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50번째 생일 때 파커를 불러 축사를 부탁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파커는 자신이 겸손함으로 스펄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도 때문이라고 비결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커는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한 공동체와 속한 나라

바로 내가 우리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가 유일한 해답이며 기도가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랑 같이 멍에를 메자. 나의 멍에는 쉽단다. 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번엔 못합니다. 라고 하며 머뭇거릴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어린 아기들이 책상 위에 기어 올라가서

아빠의 품에 뛰어내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적으로 아빠를 믿기 때문에 자기 키보다 높은 책상 위에서 겁없이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리죠. 우리도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죠. 솔직히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존감을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친구다, 내 형제다,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며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오히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쉼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쉽게 낙망하고 상심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재앙이 그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재앙이 그치려면 첫째,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고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 사람처럼 뉘우치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합니다.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죄를 처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재앙 앞에서 자기 지위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양을 치던 목자 출신이라

양 같은 백성의 고난 앞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이 애통함으로 자신의 교만과 악행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시기에 반역한 백성을 더는 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자기 죄를 직면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책임질 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남 탓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에 재앙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닥친 재앙 앞에서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그치려면 둘째, 값을 치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8절에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해요. 다윗에게 경고를 전한 갓 선지자는 재앙을 그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왜 하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부스는 진멸받을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 하나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정복하고 전도하여 다윗 왕국에 충성하게 된 성읍 이지요. 남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대단한 성취를 이룬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제단을 쌓는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4절에 타작마당을 거저 주겠다는 아라우나에게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며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마당과 소를 삽니다. 거저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내 시간과 물질, 내 자존심을 꺾는 값을 치를 때 비로소 나와 내 가정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해요. 번제는 온몸을 불살라 드리는 헌신의 예배이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이 전제될 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재앙이 그쳤더라로 끝납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골고다가 바로 이곳이지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회개로 이끄신 주님은 결국 그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지요.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에 빠져 죄 짓는 것이 우리잖아요. 다윗의 마지막에 인구조사라는 실패를 언급하고 재앙이 그쳤더라 하며 회복으로 끝내신 것은 오직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단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내가 오늘 치러야 할 값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아빠와 크게 다툰 후 아빠의 질서를 무시하고 대든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들 용기가 없었지요. 그러나 점점 키도 크고 힘도 세지면서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빠께 반항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먼저 회개하셔서 화해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싸움의 원인이 먼저 화내신 아빠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4절, 25절에서 다윗은 무리한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값을 치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질서인 아빠를 무시하고 대든 것이 다윗이 무리하게 행한 인구조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죄인임을

0: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빠께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생도 저를 화나게 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저의 마음속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예배와 청소년부 공동체에 잘 속해 있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가족들 앞에서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한 뒤 말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처럼 신결혼을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사무엘아 묵상이 끝납니다. 그 마지막 인구조사 이야기는 곧 존재 자체로 교만하여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목자의 심정으로 애통하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며 책임지고 값을 치르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재앙이 그쳤더라 하신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본래 그치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살피고 내 죄를 보며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 탓, 환경 탓만 하느라 우리 삶의 재앙이 그치지 않음을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인정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 아파하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책임지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존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치르고 온몸을 불사르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내리던 재앙이 멈추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며 목자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이 그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조급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참으로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드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아니,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이러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이지 않는가?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내가 생각한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불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때에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기다리다가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불순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에 흔들리고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며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와 무기를 갖춘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도 부족했고 병력도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눈앞에 있는 적은 너무 강합니다. 적들은 너무 강했고 이에 반해 자신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크게 보입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을 떠났을 때,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작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 인생의 문제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문제가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사람을 피하게 하고, 예배를 피하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굴로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힘듦이 찾아올 때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길게 기도하기보다는 진실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백성들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울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블레셋 군대가 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입니까?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이제 사울에게서 지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다 기다립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되지 않았나? 이 정도 참았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제 내가 생각한 방법을 써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울은 다급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곧 공격해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관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이 질문에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말한 내용은 모두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가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사울은 계속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였나이다.

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사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워서 잘못된 관계에 빠졌습니다.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불순종을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사를 드렸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불순종을 예배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득불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배의 마음, 그 예배 속에 담긴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두려워 정직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잘못된 관계를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매우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거늘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의 왕국이 계속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중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워질 다윗, 이 다윗 또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또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넘어졌고 다윗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람을 탓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사울이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 또한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울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흩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가족을,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이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단순히 사울처럼 행동하지 말고 더 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언제나 완벽하게 기다리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조급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핑계 삼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앞세웁니다. 우리도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불순종의 그 죄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왕권은 불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불순종으로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한 순종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숨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습니까? 그렇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크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떠납니다. 사무엘이 떠난 후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처음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줄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작아지신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닌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말씀

0: 앞에 순종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선한 열매교회 권오민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백성

얻기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떠난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땅의 비극을 기억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오며 갈라진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번이라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치던가요? 창피함이 먼저 뇌리를 스치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부주의로 일어난 실수든 다른데 한눈을 팔다 일어난 실수든 그것은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죠? 툴툴 털고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들이 존재한다. 혹시 돌뿌리에 넘어져 무릎이 다치셨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자주 넘어지고 일어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왜냐고요? 그것에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확실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루, 넘어짐과 일어섬으로 이루어진 날. 맞습니까, 여러분? 넘어짐과 일어섬이 공존하는 시간, 바로 하루의 시간.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 이런 인생의 확실한 지혜를 배운 사람은 하루하루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그는 오뚜기처럼 오늘도 일어섭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복된 아침 주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민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지혜를 얻어갑니다. 주님 주신 지혜, 우리가 혹시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넘어짐과 일어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야성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내공이 쌓입니다. 맞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말합니다.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찬양 같이 합니다.

아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복된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께 더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프닝은요. 제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좀 광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프닝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놨습니다. 예, 저도 수기를 적었습니다. 제 내용도 올려놨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7월 24일 금요일 오늘까지가 바로 공모전 마감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의 70년 그 속에서 정말 켜켜이 쌓인 우리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A4 용지 2매 정도로 적어주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메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벤트@febiz.net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근데 우편은 아마 오늘 보내면 이제 안 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오늘까지가 마감이다. 그래서 이번에 특전이 있죠. 창사 70주년 기념 선물도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요. 또 수상작들은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고 또 최신 휴대폰 태블릿 PC와 같은 특별 선물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 수기 이메일 빨리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수기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좋은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아 수기 아 나도 얼른 이메일로 A4용지 2매 정도 해서 정말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극동방송 들으면서 있었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수기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오늘까지 꼭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안내 링크가 나갈 예정이고요. 또 오늘 오프닝에는 제가 저의 수기를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라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나 형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권력의 자리지요.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사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을 배웠지요. 처음에는 주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기질도 바뀌고 그들의 성품이 바뀌는 일도 생겼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귀신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는 놀란 능력도 경험했지요. 그러나 이 3년 동안의 마지막 시간에 한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지위에 세우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엄선하여 뽑아 세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끝까지 낙제점을 받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이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쉽게 하나가 되다가도 언제 확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나는 왜 안 됐는가? 저 사람은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는데 나는 왜 안 됐지? 이러면서 순식간에 다툼의 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다투고 싸웠습니까?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싸우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 더 높은가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네? 똑같이 뛰었는데 저 사람만 주목을 받네? 왜 똑같이 뛰었는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갔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여기서부터 마음에 깊이 생기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로 다툴 때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들은 큰 자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는 가지 마라. 거기는 있을 때가 아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다시 말해서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에 가진 걸 다 버리고 저 허벌판에 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들어주세요. 또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우리 중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이 권력은 악한 건데,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들어주시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한이 주어지고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너희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원칙은 이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큰 자이면서 다스린 자이면서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겠습니까? 다시 25절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력을 있는 대로 다 쓰는 걸 말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장님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자리에 있든지 큰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을 때에 주어진 권력을 절대로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기고 내게 권세와 권한을 주셨을 때에 다 쓰지 말고 그 중에 열 개에 하나만 쓰세요. 그 다음에 젊은 자와 같고라고 했는데 여기 젊은 자는 짬밥 덜 먹었다고, 한두 살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와 상관없이 그냥 무시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는 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섬기는 자는 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위치에서 제일 비천한 일을 하는 하인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그저 마음가짐 정도로만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실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서 먹고 있지. 그러면 앉아서 대접받으면서 먹는 자가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시중 드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하인으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고 큰 자의 자리를 주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의 일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세요. 쓰레기통을 비우든지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일이 맞춰졌을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몽땅 다 하늘나라에 저축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원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원칙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봐. 왜 손해볼 짓을 하니?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아니야.

0: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하인처럼 살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권한을 댈 수 있으면 안 쓸 거야. 오히려 나는 하인처럼 섬길 거야. 이 고집을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에 맞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라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

학생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친구 중에 제일 추억이 많고 또 애정이 깊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공부를 잘하고 다재다능한 친구. 2번, 돈 많고 밥 잘 사는 친구. 3번, 학창시절에 같이 혼나기도 하고 동고동락했던 친구. 네가 있으니 아마 약간의 편차식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답하시는 건 3번 아닐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 혼날 때 옆에서 같이 혼났던 친구는 전우애가 깃든대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조금 오래 걸려도 어디든 죄가 없으신데도 시험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과 환란을 겪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 아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번 일주일 행복하셨나요? 자, 금요일 오전에도 예수님과 함께합시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0: 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자, 금요일마다 운행하는 이 버스 오늘도 네, 운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버스 안내양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이 시간 107-3번 천국 직행 버스의 기사님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도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아니 기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0: 아유, 잠시만요,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쓰시는 지금 마이크가 네. 예, 아, 4번이었군요. 네. 네, 마이크를 좀 다시 올렸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목사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니, 너무 더워요.
2: 예, 더위와 치열하게 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 투고 있습니다. 앉으려고.
0: 아, 앉으려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건지 아, 네. 궁금한데요. 자, 한 주간 좀 특별한 일정은 없으셨어요?

0: 요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 네.
0: 수련회 캠프 많이 가
1: 아,
0: 있고
1: 네.
0: 아마 오늘 아이들 또 위로하러 지금 대전에 가 있는데
1: 대전에서 하는군요.
0: 네네 캠프에
1: 오.
0: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1: 아, 그래요.
0: 네네
1: 그럼 이제
0: 그래가지고
1: 방송 마치고 목사님 대전 가시는
0: 예
1: 건가요?
0: 오후에 한 2시나 3시쯤 가서 아이들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하고
1: 세상에. 이
0: 가꾸고
1: 담임 목사님의 이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0: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행복한 거죠. 아이들이
1: 그래요.
0: 은혜 받는
1: 네.
0: 모습들 보면은 네.
1: 사실 딱 이맘때쯤이 네, 우리 뭐 청소년부나 아니면은 뭐 그냥 전교인 수련회
0: 네네.
1: 이런 어떤 은혜 받는 자리가 참 많이
0: 네,
1: 열리는
0: 맞아요.
1: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0: 네.
1: 이럴 때
0: 네.
1: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좀 어떤지도 궁금했거든요. 약간 뭐랄까 부담이 되실까요? 아니면 좀 설레임이 더 그래도 좀 크실까요?
0: 사실 부담보다는
1: 네.
0: 설레임이 많죠.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온가족 수양회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1: 네.
0: 평소 누리지 못했던 또 얻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1: 아,
0: 준비하는
1: 아멘.
0: 교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서 또 부담이 될수 있겠죠.
1: 그쵸.
0: 예.
1: 네.
0: 하지만 부담보다 설레임과 기대가 더 크다. 네.
1: 아멘.
0: 그래서 꼭 말씀드린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님들 가장 좀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 뭐냐면
1: 네.
0: 참여라도 해달라. 참여만이라도 해달라.
1: 아, 참여라도?
0: 참여라도
1: 네.
0: 해달라. 뭐잘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온가족 수양회 한 2박 3일 한다. 뭐 1박 2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상황이 안 되면은 하루라도
1: 아, 맞아요. 네.
0: 그렇게라도 참여라도 해주라.
1: 맞아요,
0: 그게
1: 맞아요.
0: 참여가 안 되면 사실 좀 힘이 좀 빠져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거기서 뭔가 잘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참여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께서
0: 참여만 해도 한
1: 해주셨는데,
0: 평균 이상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뭐라고 하죠? 그 참가상?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참가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그 자체가 정말, 네, 너무 귀한 거라서
0: 네,
1: 우리
0: 맞습니다.
1: 성도님들, 혹시 교회에서, 각자 섬기시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빼지 마시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참여를 꼭 하셔라. 네, 이렇게 좀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89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1: 라고
0: 반갑습니다.
1: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서 경주에서 듣고 계시대요. 오랜만에 문자 주셨다고 하셨는데, 마침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에서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신청 곡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워시베이블의 찬양으로 들려달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추억의 찬양 대신에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네, 아니, 기사님. 자,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버스 운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0: 천국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죠. 이 정류장에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데요.
1: 네.
0: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1: 네.
0: 제가 쭉 지켜보니까 우리 하은 PD님이
1: 네.
0: 통도 크시고 네,
1: 그러니까요.
0: 또 아주
1: 네.
0: 세심하시고
1: 아유, 그럼요.
0: 아주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마침 또 선물 받으신 우리 오들돌 6번님께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더 많이 사랑 전하면서 살아야지 다지만은, 네, 그런 마음을 또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0: 물론 다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1: 네.
0: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1: 네.
0: 하은 PD님께서 손편지까지
1: 맞아요. 네.
0: 보내셨대요.
1: 네, 왜냐면 너무너무 이 방송에도 애정이 깊으시고 또 많이 저희한테 힘을 또 주시는 그런 청취자셔서 제가 네, 작게나마 좀 정성 표시를 했는데 네,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0: 그렇지
1: 못하지만
0: 못하지만
1: 네,
0: 그 마음은
1: 그렇지만 네,
0: 여전합니다.
1: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정류장을 거치면서 미션 수행을 또 하실 텐데 이 시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협찬도 네 예, 저희가 또 들어오지만 제가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모시는 네 섬기는 마음으로 사비를 털어서 네, 네,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네.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만큼 마음 쏟는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네 오늘도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제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3289번님

에서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더 워십 에이블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버스 운행 오라이.

0: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역입니다. 자, 오늘도 늘 도착하는 첫 번째 정거장이죠. 찬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 와.
0: 아, 무슨 살짝 늦으셨어요?
1: 네.
0: 농담이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 퀴즈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찬양 정거장에 매주 도착을 하는 것도 저희 청취자분들의 이 심리적인 문턱이 확 낮춰지시더라고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좀 재미있으신가 봐요.
1: 네.
0: 네. 그래서 오늘도 찬양역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네.
0: 자, 어떤 그 퀴즈를 드리는지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지금부터 어떤 찬양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1: 그 사이에 이상한 소리로 가려진 단어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소리 때문에 가려진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어렵지 않아요.
0: 맞습니다. 네. 자,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찬양

0: 평양 도중에 아멘 군단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네, 아멘 군단 때문에 들리지 않는 네, 찬양 속에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곳 목사님 한번 저희 네.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1: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맞습니다. 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샵 3927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선물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겠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오늘 선물 양산 준비했습니다.
1: 야.
0: 너무너무 더워요.
1: 예.
0: 근데 햇살이, 그러니까 햇살이라는 단어가 정말 차마 담아내지 못할 만큼
1: 네.
0: 강렬한 태양빛이
1: 맞죠.
0: 쬐고 있는데 자외선이 참 세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요.
0: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피부 와, 건강을 지켜드리기
1: 와,
0: 위해서
1: 지금 딱 필요한 선물.
0: 네, 네. 제가 UV 차단이 되는
1: 와.
0: 네, 그런 양산으로다가 오늘 몇 개? 다섯 개
1: 우와.
0: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조금 탐나시더라도
1: 네.
0: 네, 문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아멘 군단의 출몰로 인해서 가려진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 드리는 게더 힘들어요. 네. 자, 지금까지 문제를 자, 드려봤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앞에 구간을 일부러 좀 패스를 했는데, 늘 문제 속에
1: 답이 있다.
0: 정답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아, 근데, 목사님, 우리 그, 어디 가셨죠? 우리 7140번님께서,
1: 와.
0: 찬양 너무 신난다. 이 덕분에 행복한 불금, 이 출근길을 맞이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답을, 네, 제가 아멘군단 출몰하기 전에도,
1: 그럼요.
0: 네, 보내주셨어요. 아마
1: 와.
0: 센스가
1: 예,
0: 있으셔서, 네,
1: 그렇네요.
0: 어떤 문제를, 네, 들려드릴지 이미 약간 예상을 하셨나 봐요.
1: 아마 방송을 많이 들으셔서
0: 네.
1: 이제 패턴을 아시든지.
0: 아, 너무 이제 파악이 다 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 때마침 어제 사용하던 양산이 고장났는데 꼭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보내주신 이 단어가 정답일지 아닐지 한번, 네,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더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
1: 뭐 들려드려도 될까요?
0: 예.
1: 네.
0: 그 애매한 답변은 어떤
1: 네.
0: 뜻이신가요, 목사님?
1: 긴가민가 하네요. 너무 문제가 쉬워서.
0: 그러니까요. 자, 오히려 쉬워서,
1: 네.
0: 아,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나? 라고
1: 아하, 문제
0: 생각하실 수
1: 이렇게 쉬울 수
0: 있을 것
1: 있어?
0: 같고, 네. 그리고, 앞에 정답이 많이 들렸는데,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1: 네.
0: 같아서, 네. 한번더 확정을 지으시라고,
1: 네.
0: 그리고 듣는 김에, 네. 찬양 한번더 듣자는
1: 아,
0: 의미에서,
1: 좋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군단이 출몰해서 가려진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0: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아멘 군단의 환호 소리가 참 짧은데 네, 계속해서 정답이 이어지는 찬양이어서 일단 여기서 멈춰봤고요. 네. 자, 지금부터 샵 3927번으로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끔 네,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자, 과연 오늘 다섯 개의 양산은 어느 분께 돌아갈지 네.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트럭의 찬양 네. 좀 들려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찬양 어떤 거죠?
1: 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살짝 불러볼까요?
1: 네. 하나 둘 시작.
2: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0: 잘 안 맞네요. 네.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CBS TV 선정 은혜 찬양 베스트의 곡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함께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정답, 네, 이제 공개를 해야 할 텐데요, 목사님.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눈길을 끈 문자가 한 통 있었습니다. 네, 우리 79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우리 아들 지각인데 차량 듣고 간다고 더 지각하네요. 정답이 은혜라고 합니다.
1: 네, 정답 맞추셨고요. 이분 너무 네, 재밌으셔서 저희가 지금 방송에 모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자,
1: 네, 저희가 문자를 소개하면서 정답을 공개를 했지만, 네, 우리 성도님 그래도 네. 한번, 네, 정답 한번 외쳐주시죠. 오늘 정답 뭔가요?
2: 은혜입니다.
1: 정답입니다. 아, 목사님, 네, 네. 딩동댕 한번 쳐주세요.
0: 네.
1: 정답!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아드님 지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신 네네. 상황이신가요?
2: 뛰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달려가라고 몸짓으로 뒤로 돌아보기를 해.
1: 아이, 세상에.
0: 아이고.
1: 아, 아드님 너무 귀여우세요. 아드님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1: 아. 아유, 그러시구나.
2: 네.
0: 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0: 아드님이 학교를 조금이라도 늦게 가고 싶어서 찬양을 더 듣고 싶어 했을까요? 찬양을 정말 듣고 싶어서 지각을 감수한 걸까요?
1: 목사님.
2: 아, 아니요.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동생은 네. 지각이라고 그냥 내려서 빨리 뛰어왔는데
0: 네.
2: 찬양이 너무 좋다고 이걸 다 즐겨 부르던 거라서
0: 예.
2: 네, 너무 좋다면서 오. 이거 다 듣고 갈래?
0: 와.
2: 한번 중간에 끊겼잖아요.
1: 네. 맞아요.
2: 이제 안 한다고 빨리 가라 그랬더니
1: 네.
2: 내리려고 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맞지 또 나오잖아 하면서
0: 아, 너무
2: 다 듣고 갔어요.
1: 아유, 그러시군요. 아니
2: 네네.
1: 근데 아, 저희가 참 그 저희가 이야기 나눈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네 저희가 한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남창에 살고 있습니다.
1: 아, 남창에 사시고 계시고. 아,
2: 네.
1: 아니, 근데 섬기시는 교회가 대구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2: 네, 대구에서 예, 남편이 한 1년 정도 출장을 가 있다가 섬기던 교회인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옮겼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네. 네네.
1: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요. 네.
2: 아, 네.
1: 아무튼 진짜 아니 아드님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자면 아드님께서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2: 네. 찬양을 하면은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이 찬양하면 다 따라하고 또 이렇게 들으면 예, 좀 더 빨리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번에는 한번 찬양 이번에 어린이날
1: 네.
2: 어른들 이제 찬양사 할 때 혼자서 독창했습니다.
0: 와
1: 정말요?
2: 네, 너무 이야. 좋아하더라고요 찬양을.
1: 그래요?
0: 찬양을 와, 네. 하는 아들이네. 찬양의 아들이네.
1: 아멘. 아멘.
0: 야,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1: 네.
0: 따라하고
1: 네.
0: 또 특송하고
1: 그러니까요.
0: 보기 드문 아들인데요.
1: 아니 네. 그 성도님 이런 이야기를 네,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네 그냥 고려해 네. 주십사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2: 네.
1: 네. 근데
2: 있습니다.
1: 아 알고 계세요. 네. 저희 단원은 네. 아니시죠?
2: 저희 딸들은 조금 다녔었는데
1: 그래요.
2: 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1: 네.
2: 어제 한번 넣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애가 제가 동생도 아직 1학년 있고 해서
1: 네.
2: 조금 더 크면 할까 싶어서 다시 조금 더 안 한다고 했어요.
1: 아 그래요. 아유 그러셨군요.
2: 네네.
1: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찬양을 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희 이번에 그 입단비를 딱 올해 이제 입단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근데 아직 이게 또 선착순이라 네 그래서 입단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드님이 워낙
2: 네네.
1: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 네, 더 생각해봐요.
1: 네,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0: 네.
1: 네, 신앙 안에서 잘 또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0: 그래요.
1: 흐뭇하네요.
0: 네. 온 가족이
2: 네,
0: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 네.
2: 네, 누나들이 좋아하니까 네. 또 따라하는 것 같아요. 다 기타 치면서
0: 오.
2: 이렇게 하면서
1: 기타도 쳐요.
2: 네, 자주 부르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어려서 배우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네.
1: 이야, 뭔가 예체능 쪽에 재능이 아주 많은.

0: 싶은가 봅니다.
1: 아, 좋아하니까 이제 해주고 싶더라고요.
2: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보니 좀 자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되나요?
1: 그러게요. 아, 예, 좀 많습니다.
2: 네.
0: 몇남 몇녀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1: 아, 이남 이녀예요.
0: 우와, 요즘 시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국자십니다.
2: 예.
0: 이야, 너무 좋은
2: 야,
0: 가정이시군요.
2: 그런 자녀들이 다 기타 치고 또 누나들이 찬양하고 동생이 따라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 같아요.
1: 네.
2: 하나님께서 큰
0: 그러니까요.
2: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0: 아, 네. 우리, 네. 이렇게 마침 또, 방송에 연결도 되고 했는데, 우리 자녀분들을 위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1: 하나님 안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 안에서, 네,
1: 네.
0: 그렇군요. 우리 이남 이녀라고 하셨는데 아이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1: 이름을 다
0: 이름만, 네.
1: 저희가 좀 특이한 경우라서
0: 네.
1: 저희가 위탁 아이들 아들 2명이에요.
0: 그래요.
1: 네.
2: 아이고야. 저도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 가정입니다.
0: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실 목사님이랑
2: 네.
0: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 네. 아이고,
1: 네.
2: 그렇군요. 너무
1: 저희
2: 귀하십니다.
1: 성이 다 틀려요.
0: 그래요.
2: 네.
0: 그러면 성
1: 네.
0: 말고 우리 어머님께서, 네,
1: 네.
0: 어머님께서, 네,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만 이렇게 뭐 하은이, 뭐 상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주실 수 없을까요?
1: 여경이고요.
0: 네.
1: 여진이고,
0: 여경이 여진이.
1: 경민이,
0: 네?
1: 가민이요.
0: 마지막 두 친구를.
1: 경민, 가민.
0: 영민, 강민.
1: 아니요, 정민이, 가민이.
0: 정민이,
2: 정민이 가민.
0: 가민이.
1: 네네.
0: 그렇구나. 우리 여경이 여진이 정민이 가민이. 이,
1: 네.
0: 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간 잠깐 괜찮으시면, 네, 목사님께서 한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가능할까요?
2: 네. 네.
0: 네, 그러면 우리 여경이, 여진이, 정민이, 가민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잠시 기도해 주시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2: 잠시 기도할게요.
1: 네.
2: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복주영 집사님, 하나님 주신 큰 복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가정으로,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찬양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여경이 여진이 정민이 가민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어머니의 기도, 가정의 기도, 주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 자녀들을 빛나게 하나님의 쓰시고자 합당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성도님 정말 귀한 시간 또 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내 아이들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그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네, 전화 연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양산 말고도 더 풍성한 선물 가득 채워서 또
2: 와.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1: 네.
0: 자, 오늘, 네, 정답 공개와 함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내 아이를 가슴으로 품고 또 누구보다 사랑으로 길러내시는
2: 네.
0: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 목사님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죠?
2: 그렇네요. 참 신기해요, 그죠?
0: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네.
0: 네, 뭐,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땅에, 참 많은 분들이, 내가 네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사랑으로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네, 그렇게 보듬어 가시는

0: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 많이 있어요. 많이
0: 네.
1: 있고 또 필요도 하고.
0: 네.
1: 예, 뭐 이렇게 방송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0: 네.
1: 또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0: 맞습니다.
1: 해주시고 하면은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네,
0: 맞습니다.
1: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네.
0: 아멘.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이 잠시나마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네, 너무 짧게 들어서 감질 나셨죠? 이 시간 전곡 함께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정거장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